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문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재주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오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

여기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더기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크다.
1: 아, 크다. 아, 이거
2: 잡은데.
3: 아, 또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줌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모닝이다 아마.
1: 당연히 모닝이다.
2: 아, 그 돈땡기라.
1: 이기래라.
3: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 모시자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실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군심 타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나도와 모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주니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때가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심지어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0: 2024년 9월 전 세계 미술인들의 관심과 방문으로 들썩들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저희가 왔는데요. 네. 세계적인 미술 축제가 열리고 있죠.
1: 아, 맞아요. 아트 바자일과 함께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가 열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딱 하나만 열리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1: 또 우리나라 최고의 아트페어 키아프가 함께 열리고 있거든요.
0: 네.
1: 이 두 가지의 아트페어가 함께 열린 지 이제 3회째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첫회 때부터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
1: 맞습니다.
0: 매년 딱 9월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바로 이곳으로 쏠립니다.
1: 네.
0: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이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0: 신조어처럼 키아프리즈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요.
1: 다들 그렇게 불러요.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갤러리가 참여했는지
0: 네.
1: 키아프에는 22개국 207곳의 갤러리,
0: 와.
1: 프리즈에는 30개국의 110여 개의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0: 야, 정말 이제

0: 그래도 딱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1: 그러니까 딱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0: 이유를 먼저 감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23회째를 맞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132곳의 국내 갤러리들도 참여를 하지만 또 해외에서도 왔다고 하니까
1: 맞아요.
0: 궁금해요.
1: 그리고 네. 지금 갤러리 중에서 3분의 1이 해외 갤러리예요.
0: 아,
1: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아시아에서 거의 최고의 아트페어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0: 벌써 지금 너무 볼 게 많을 것 같아서
1: 그러니까.
0: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네.
1: 아, 네, 진짜 축제긴 축제네.
0: 네. 직접 판매하고 사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한 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거.
0: 네.
1: 정말 큰 이벤트죠. 그리고 팁을 좀 드리자면
0: 네.
1: 딱 보기 전에 그 입구에 가서 팜플렛이 있어요.
0: 네.
1: 거기서 내가 약간 원하는 작품과 그런 작가를 다루는 갤러리를 짚어놓고 그 위주로 보는 것도 팁이에요.
0: 그래요.
1: 너무 방대하니까.
0: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몇 박 며칠 동안 묵으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
1: 네.
0: 요즘 또 미술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보는
1: 네.
0: 재미도 있을 것 같고
1: 트렌드 한눈에 볼 수 있죠.
0: 자동차인데 구 모양으로 돼 있어요.
1: 폭스바겐.
0: 너무 재밌네요.
1: 그러네.
0: 네.
1: 약간 트랜스포머 생각나지 않나요?
0: 맞아요. 착 변신을 막 할 것 같고
1: 네.
0: 북적북적 웅성웅성합니다.
1: 네, 그리고 오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막 진지하게 보다기보다도
0: 네.
1: 가격도 붙어있으니까
0: 그쵸.
1: 아, 이게 얼마였구나.
0: 네.
1: 재밌잖아요.
0: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살 수 있는
1: 네.
0: 갤러리별로 전시가 된 공간들이 있고
1: 네.
0: 또 솔로 섹터라고 해서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1: 맞습니다.
0: 그런 공간도 있고 또 플러스 섹터라고 해서
1: 네.
0: 조금 실험적인 공간이
1: 플러스는 또 10년 미만의 갤러리 10년 미만 활동했던 신진 작가를 또 위주로 전시하고 있어요.
0: 아 플러스는 그러면 좀 신진 작가 위주이고
1: 그쵸. 네. 아 금요일인데도
0: 네
1: 맞네.
0: 와 정말 엄청난 작품들이
1: 네.
0: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둘러보면서
1: 네.
0: 쓱 훑었지만 꼼꼼히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좀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 네.
0: 뭐 수억 원대 공이 몇 개야 이렇게 세어볼 정도로
1: 그러니까요.
0: 그런 작품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조금은 아직 가격이 높지 않은
1: 그죠.
0: 그런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천천히 둘러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자유롭게
1: 그죠.
0: 전시를 관람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곳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그 재미를 좀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딱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지한 미술 관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축제에 왔다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미술 시장에 주목받고 있다는 게 저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0: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케아프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프리드 서울이 또 이 옆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넘어가 봐야 되죠?
1: 가봐야죠.
0: 한번 가볼까요?
1: 가보시죠.
0: 네. 케아프를 보고
1: 네.
0: 프리드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1: 네, 미술시장이라는 게
0: 네.
1: 아무래도 뉴욕이나 해외에서 먼저 작가들이 좀 더 발굴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작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페어이기도 하죠.
0: 아. 자, 일단 전시장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설치 작품이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폐자재들인 것 같거든요.
1: 네.
0: 최고은 작가의 작품이 네, 딱 우리를 맞아주네요.
1: 이게 들어온 분들이 처음에 의외로 이 위에 있는 작품을
0: 네.
1: 작품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0: 그럴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이 프리즈 서울에서는요. 매해마다 아티스트 어워드를 통해서 작가를 선정해요. 신진 작가를. 올해 이 최고은 작가가 선정된 거죠.
0: 아, 자 이쪽에 적혀있네요. 네. 프리즈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최고은.
1: 네, 맞습니다.
0: 올해 작가로 이제 프리즈에 선정이 된 거고.
1: 선정된 거죠.
0: 뭔가 프리즈에서 추구하는 그 해의 모토와 잘 맞는 작품이겠죠?
1: 네, 이 작가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재료예요. 사실은
0: 그러니까.
1: 그 재료

0: 재료의 사용 때문에 좀 더 주목받은 게 있어요. 산업 폐기물? 버려진 것들로, 특히 산업 어떤 공사장 이런 곳에서 그런 재료들만 사용해서 새롭게 네.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1: 사실 저쪽에 있는 저것도 보면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이런 난방 배관 같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작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알고 보면 산업 폐기물이다.
0: 그러니까요. 네.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은 네. 산업 폐기물이지만 전혀 다르게 또 예술 작품으로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에 대한 그 의미가 담기는 것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또 최고의 갤러리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네. 궁금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죠.
0: 가보시죠.

0: 인간의 신체예요.
1: 네, 좀 특이한데.
0: 박영숙 작가의 작품인데 여성의 몸이고 그리고 얼굴이 사과 그리고 다리인데
1: 네.
0: 어떤 의미가
1: 여성주의 미술의 선구자라고도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성주의 미술 시대에서 또 여성 작가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작품인 거죠. 충격적이긴 하네요.
0: 봤을 때 아름답고 멋진 작품뿐만 아니라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도 주목을
1: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남성주의 시선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누드화나 누드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신체가 강조되는데 오히려 더 진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좀 더 여성주의적인 그런 사진을 작품을 만드는 거죠.
0: 정말 시작부터 눈길을 확 끕니다. 강렬한 색감의 어떤 회화 작품이
1: 이 작품이 이건용 화백의 작품인데
0: 우리나라 화백이네요.
1: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 작가는요 조금 특이하게 그래요. 그 신체 드로잉을 하는 사람이에요.
0: 아 이게 그러면 브러쉬가 아니라 신체로 한 거예요?
1: 네, 예를 들면은 팔을 묶어놓고 그린다거나 온몸으로 그림을 그려요. 몸에 묶어 묻힌 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퍼포먼스 예술로 꽤 유명해졌어요. 놀랍게도 아직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세요.
0: 아 그러세요? 네,
1: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미술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20, 30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꽤나 많습니다.
0: 그래서 아마 딱 정면에 보이는 가장 바깥에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1: 맞아요.
0: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역시 또 이유환 작가.
1: 작가의.
0: 근데 저는 약간 페이스 갤러리라고 해서 어떤 현대 미술의 선구적인 갤러리이기 때문에 서양 작가들이 작품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일단 우리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맞아요. 그 약간 의외로 해외 가서 만나잖아요. 되게 뿌듯해요.
0: 그러니까. 그리고 이유환 작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여백이 많은 그런 작품들을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좀 색다른 작품이기도
1: 그러니까요.
0: 해요.
1: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작품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고 딱 유명한 작품들만 알고 있는 거고 뭐 초기작이나 말년작까지 보면은 또 다양한 스타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 러브
1: 워낙 유명하죠.
0: 이것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1: 로버트 인디애나 작품이죠.
0: 키스를 하고 있는 한 쌍의 커플.
1: 그러네요.
0: 예, 굉장히 이거 그린 거 아니죠?
1: 사진인가 봐요.
0: 사진인 것 같아요.
1: 전 개인적으로 멀리서 보는데 추상화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목이 뭔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왜 키스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0: 되게 제목에 들어있는. 네.
1: 근데 요즘 이번 아트페어에서 이 페이스 갤러리 안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에요. 주목할 만합니다.
0: 엉망대의 바닷속에 가운데 위치한 남녀의 어떤 사랑. 그렇게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또 하트를.
1: 그쵸? 그러네요. 디테일합니다.
0: 도 굉장히 세계적인 갤러리로 손꼽히잖아요.
1: 제가 듣기로 세계 3대 갤러리 중에 한 곳이에요.
0: 세계 3대 갤러리 중에 한 곳.
1: 네.
0: 어떤 작품이 있을지 보죠. 이야, 굉장히 어떤 남자의 초상화 같은데 강렬하네요.
1: 그러네요. 단순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현대미술 자체가 색감?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붓터치로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0: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이 작품이 딱 정중앙에 걸려 있어서 아주 상징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1: 확실히 중앙에 걸리는 작품이 그 상징성도 있고 딱 주목되는 게 있어서 이 갤러리에서 가장 미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리타 에커만의 회화 작품인데
1: 이게 잘 보면은 형태가 있어요.
0: 대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느낌도 들고
1: 산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위에 어떤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인물이

0: 근데 보니까 약간 요즘에 이런 그림 대세인 것 같아요.
1: 리타 에코만의 최근작.
0: 네.
1: 아, 그러니까 정말 이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작가라는 네. 거를 맛보기만 해도 알 그죠. 수가 있는 거죠. 네. 루이스 브루주아.
0: 오. 근데 이게 뭘까요?
1: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0: 네. 그물이 쳐져 있네.
1: 그물이 쳐져 있고.
0: 아, 저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2: 태아?
1: 지금 여기는 대리석이에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 엄마의 자궁이거나 네.
0: 뱃속인 이런 것 같아요.
1: 뱃속의 모습. 그러네요. 또 스킨 색깔.
0: 네.
1: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느껴지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열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1: 지금 국제 갤러리에도 저희가 네.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와. 이미 이 앞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네. 계셔서 또 관람에 방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요. 예.
1: 이거는 근데 회화예요?
0: 이거는 재료가? 회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서버합인데
1: 한지로 작업을 하셨네요.
0: 네, 맞아요.
1: 그 회화뿐만 아니라 그럼 원래 한지로 같이 하셨어요?
0: 원래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한지로도. 의외로 말년에 그 SNS로 소통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예술가였다는 거? 그러면서도 네. 한국의 어떤 추상미술의 선구자였죠.
1: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눈으로 와서 봐야 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을
0: 맞아요.
1: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회화가 평면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딱 보면 바로 입체잖아요.
1: 맞아.
0: 제가 튀어나와 있어서 네. 좀 더 현실감이 있다는 거죠. 생동감 있고.
1: 우철 씨, 양혜규 작가 작품이었어요.
0: 어? 누구?
1: 양혜규.
0: 아, 진짜요?
1: 신작이네요. 2024.
0: 오.
1: 그 설치 미술로 되게 유명한 아, 양혜규 작가인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블라인드를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네. 신작을 만드셨네요.
0: 아, 혹시 요즘 보면은 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소재로 또 새로운 예술 작품 만드는 게 또 추세인 것 같아요.
1: 일상과 예술의 어떤
0: 그러니까요.
1: 콜라보라고 하니까요.
0: 네. 예.
1: 그리고 우리 개인전도 많이 열었었죠.
0: 아, 맞아요.
1: 네.
0: 아니시 카푸어죠.
1: 아니시 카푸어.
0: 네. 또 여기가 사진 찍는 맛이 있어요.
1: 아, 좀 예뻐요. 그쵸?
0: 어,
1: 아니시 카푸어의 다양한 작업들, 그리고 다양한 색깔,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네. 이 정도 사이즈가 예쁘네요.
0: 저 개인적으로 네. 이사를 간다면, 네. 흰 벽에, 한쪽 벽에 이 아니시 카푸어 작품만 걸어놓고 싶어요.
1: 맞아요. 너무 멋지죠.
0: 그죠? 네. 네.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은 약간 그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요.
1: 이쪽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뭐 작품하면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유리관 안에 무언가가 다 들어있는데 우와 너무 신기해요.
0: 그러니까요.
1: 이 돌일까요?
0: 오 신기한데 돌 같기도 하고
1: 돌이 아니었어요.
0: 뭐였죠?
1: 모래.
0: 모래.
1: 모래고 물 가득 채워진 수조같이 네.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모래 조각을 넣어.
0: 그러네요. 모래 되게 신선하다.
1: 네. 모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다 보면 왜 그 모래사장에서 작품 만들어봤죠.
0: 그쵸?
1: 두꺼비집도 만들어보고 네. 물이 닿으면 이게 스르르 없어져버리기 마련이에요.
0: 아 근데 그래서 네. 요 밑에 지금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게 물 만나면서 가라앉았나봐요.
1: 네.
0: 무너지면서
1: 야. 이렇게 또 새로운 작품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는 즐거움도
0: 네,
1: 프리즈에서
0: 맞아요.
1: 느낄 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워너
0: 네.
1: 갤러리를 우와!
0: 야 모를 수가 없죠.
1: 한 번씩은 꼭 만나게 되네요. 네.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0: 어딜 가든
1: 네.
0: 네.
1: 작년에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고
0: 그러니까요.
1: 70 몇 억?
0: 75억으로 알고 있어요. 오. 지금 떠오르기에는
1: 근데 네. 이 작품은 조금 쿠사마의 그동안의 작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호박이네요.
0: 네. 조각이고
1: 네.
0: 좀 귀엽네요.
1: 귀엽네. 구멍도 네. 송송 뚫리고
0: 그러게요.
1: 약간 더 이렇게 장난감 같은 느낌.
0: 어, 아기자기한?
1: 네, 네. 그런 느낌이 새로 생겼어요.
0: 오.
1: 오. 조각도 있고, 또 네. 이쪽에 보면은 회화 작품도 있고.
0: 젊었을 때 이미 뉴욕에 건너가서 네. 앤디 워홀과 함께 활동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왜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그러니까 딱 팩트는 아니지만
1: 네.
0: 앤디 워홀이 오히려 쿠사마의 작품을 따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앞서 나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 나갔지만 젊었을 때는 의외로 인정을 못 받아요. 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주목을 받았던 작가죠. 지금 뭐 세계적인 거장에
1: 대해서 그렇죠. 네. 네.
0: 모르는 사람이 없죠.
1: 최고가 최고가를 맡기시는.
0: 그러니까 네. 올해도 과연 프리즈 아트표에서 쿠사마의 작품이 고가로 팔릴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올해 프리즈에서는 이 마스터스 섹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갤러리들도 곳곳에 지금 눈에 보여요.
0: 네, 맞아요.
1: 여기도 갤러리 신라 있고.
0: 제가 보니까 네. 반대로 생각해서 키아프에는 해외 갤러리가 3분의 1 정도 됐고
1: 네.
0: 프리즈에는 우리나라 갤러리가 또한 3분의 1 정도 된대요.
1: 아, 3분의 1이면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네요.
0: 그죠, 꽤 많은 수죠. 네. 마스터스 섹션이에요.
1: 아, 그래서 거장.
0: 뭐, 맞아요. 그래서 뭐 고전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그 거장들의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1: 네.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제일 기대가 되는 곳 중에 또 하나입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정말 지금 이거 보세요. 발 뒤집을 틈이 없어요.
0: 너무 많다. 진짜.
1: 쭉 한번 들어가 보죠.
0: 네, 가보시죠. 앤디 월의 신화라는 작품인데 제가 아까 전에 한 20, 30억 하지 않을까 했지만 그건 어떤 뭐 작은 작품일 수도 있고 조사해본 결과 한 500만 달러
1: 약 500만 달러면 하나로 얼마라는
0: 약 거예요? 68억이래요.
1: 68억짜리 작품이요?
0: 네, 아, 너무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근데 저는 뭐 앤디 워홀의 작품이 이 정도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앤디 워홀의 그 68억짜리 작품을 제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우철 씨랑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0: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걸 또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여기 현장에서
1: 네.
0: 그런 것도 직접 보는 현장이기도 하죠.
1: 그렇죠. 이따 사진이나 한 장 찍어야겠네요.
0: 아, 좋아요.
1: 이 섹션은 학고재 갤러리.
0: 아, 학고재도 말이 필요 없죠.
1: 네.

0: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초상화들을 보잖아요. 네. 외국인 관람객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이런 초상화를 봤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들지?
1: 그러니까.
0: 네. 굉장히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1: 한복을 입은 네. 달 항아리의 매력은요. 네. 사실 또 완벽하지 않음에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약간 기울어져 있는.
1: 기울어져 있잖아요.
0: 이 반과 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뒤에 있는 그림과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정창섭 작가의 닭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한지 종류 아닌가요? 네. 닭종이?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앞뒤로 걸려 있으니까
1: 그러네요.
0: 여기가 너무 그 마스터스 섹션이라는
1: 맞아요.
0: 이름에 너무 딱 어울리는
1: 예. 그리고 가장 동양적인 곳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저게 피난 열차죠?
1: 네, 6.25 때 그린 작품이죠.
0: 네.
1: 전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뭔지 몰랐어요. 약간 콩나물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사람들이 다 가득 모여가지고 피난을 떠난 열차잖아요.
0: 네.
1: 저 작품이 걸리면서 꽤나 인기가 있었어요.
0: 그렇군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지금 학구대에서 전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리사라고 합니다.
0: 아,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큰 백남준 작가의 작품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때요? 올해랑 좀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2: 올해도 그래도 잔잔하게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특히 해외 미술관 관계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뜻깊은 페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또 이 마스터스의 공간에 우리나라 갤러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데 네. 작년보다 좀 더 많아진 추세인가요?
2: 저희 이번에는 한국 이제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하신 작가 7분이랑 18세기 조선시대 다랑아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백남준 선생님처럼 이제 한국 출신의 이제 뭐 비디오 아트라든지 뭐 단색화라든지 여러 분야 이제 선구자인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대표작들을 좀 전시를 했습니다.
0: 저는 여기 이쪽에 있는 다랑아리와 그 위 뒤에 전시된 닭. 네, 닭종이도 닭종. 우리 한지 중에 하나.
2: 맞아요.
0: 갑자기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하셨는지.
1: 그러니까.
0: 예, 그런 거
2: 느껴져요. 네, 그런 한국 미술의 뭔가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두 작품을 가장 부스의 중간에 설치를 해서 그게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0: 정말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도 이번에 전시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감탄들을 하시나요?
1: 반은 궁금하다.
2: 네. 다들 한국 미술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셨고 특히 한국 미술의 뿌리를 저희가 같이 보여드리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현대화되는지 보실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좋은 전시 열릴 때 저희 따로 네,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로라는 갤러리들이 네. 많이 참여를 했는데 맞습니다. 우철 씨 개인적으로 최고의 갤러리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1: 여기 참여한 갤러리들이 다 대단하긴 한데
0: 그렇죠.
1: 그래도 한 곳을 뽑자면 가고시안 갤러리가 아닐까.
0: 가고시안 갤러리 네. 가고 싶어요?
1: 가고 싶습니다.
0: 가고시안 갤러리 가보시죠.
1: 가보시죠.
0: 예, 바로 이쪽 섹션인데 야
1: 마우리츠 카텔란.
0: 마우리치오 카텔란 네. 작가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웅장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총탄의 흔적인 거죠?
1: 네. 제목이 썬데이예요. 어떻게 보면 총탄은 굉장히 폭력성을 상징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황금빛인 거예요.
0: 네.
1: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뭔가 그런 황금빛과 폭력성이 대조되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0: 여기 이제 곳곳에 구멍에 뚫린 것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네. 또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웅장한 작품이 된다. 네. 뭔가 의도하는 뜻이 관객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1: 그리고 카텔라는 요즘 현대미술계의 악동이라 불려서
0: 아.
1: 정말 재밌는 작품 아니에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네. 네. 이 데릭 애덤스의 작품도 네. 주목해 보실 만하잖아요.
1: 맞아요. 보니까 보통 가게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마네킹 쇼윈도에 비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영감 받았대요. 네. 그래서 보면 아 이게 그리고 입체라서 진짜 벽 뒤에 여성들이 마네킹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화장품 가게 안 가봤죠. 굉장히 이렇게 색색깔 그다음에 속눈썹 이런 것들 여성성을 표현하는 아이템들인데 그걸 네. 아주 재미있게 하나의 멋지게 작품으로 만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이 작품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 오늘 곳곳에서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네. 만날 수가 있네요.
1: 뿌듯하다.
0: 네.
1: 어딜 가나 있네요.
0: 네. 네. 라이프 링이에요.
1: 네. 오, 전선이네요.
0: 보통 우리는 이제 비디오 아트를
1: 그러니까요.
0: 생각하는데
1: 네.
0: 아마 이건 또 다른 네.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백남준 작가가 네. 사실은 가고시안 갤러리의 전속 작가예요.
0: 아, 백남준 작가.
1: 대단하지 않아요?
0: 와. 그때는 진짜 K아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1: 네.
0: 잘 모를 때였을 텐데도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전속으로 활동하셨다니. 예. 진짜 뿌듯한 것은 되게 세계 여러 유명 갤러리에서 한국 작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정말 예상은 했지만 더 많아서 뿌듯해요.
0: 네. 네. 이번에도 리암 어핀 갤러리를 한번 네. 들어가 볼 건데
1: 네.
0: 여기에도 또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자, 이 작품이 바로 김윤신 작가의 작품입니다.
1: 맞아요.
0: 네.
1: 최근에 베네치아 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참여하면서 한국 대표 작가로 주목받았어요.
0: 와.
1: 구순의 나이에
0: 구순의 나이
1: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0: 와.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1: 네.
0: 서세욱 화백의 아들인
1: 장남이죠.
0: 장남인 서도호 작가의 작품도
1: 네.
0: 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자그마하긴 네. 하지만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 서세호 화백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한 획 한 획으로 그렇죠.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네. 이것도 잘 보면 지금 사람의 영상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사람의 옆모습처럼 네. 보이고요.
1: 그래서 전 이게 되게 뿌듯했던 게 네. 보기 좋았던 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화가가 돼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0: 너무 멋지죠.
1: 그죠?
0: 예. 근데 2022년 작품이니까 비교적 네. 최근 작품이네요. 아, 그리고 아주 반가운 작가님의 작품이 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성능경 작가. 아. 우리가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1: 만나봤죠.
0: 네, 만났었죠.
1: 네, 퍼포먼스도 보면서.
0: 네. 그 신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콜라주한 그쵸. 작품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쭉 둘러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작가들의 종합이죠.
0: 아, 그렇죠.
1: 선물 세트 같은 네. 같은 페어입니다.
0: 한국 미술계를 주름잡고 있는 네. 그런 작가예요.
1: 맞아요. 예.

0: 2024 키아포아 프리즈를 네. 여러분들께 정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올해는 정말 세계에서 해외에서 온 관람객들도 많고 또 관계자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그만큼 또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미술시장이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이겠죠.
0: 네.
1: 그리고 전 세계 미술시장이 조금 침체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미술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 또 MZ세대들이 네. 새롭게 젊은 컬렉터로 유입되면서 더 화려해졌죠.
0: 정말 신진 작가부터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이렇게

0: 정말 미술의 역사를 훑어보듯이 전시를 관람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왜 미술은 어렵다. 그다음에 뭐 그냥 소수의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다 보면 나만의 관심, 나만의 안목이 생기는 게 바로 예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네,
0: 저희 우리 동네 미술관은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엄마, 그거 암?
4: 또 뭐?
3: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5: 4반이잖아.
3: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0: 6학년이라 씩씩하네.
4: 아들 그거 암?
3: 뭐?
4: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5: 대박.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임해방류 한량무의 멋을 담아낸 사풍정감을 감상하셨는데요. 한량무는 선비의 풍류와 여유를 춤으로 풀어냈죠.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정말 동작 하나하나에 멋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때로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또 때로는 힘차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우리의 춤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는요, 춤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이야기를 전하는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전통춤의 깊은 멋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무까지 정말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무대를 꾸며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는 김보경, 최유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작무 음양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두 친구가 춤으로 전하는 이야기 잘 봤습니다. 창작무는 전통춤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1: 네.
0: 이번 무대에서 궁금한 게 특히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표현했는지.
2: 이번 작품 음과 양은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와 대비를 이루어져서 표현하는 춤이에요.
1: 음과 양, 네, 어떤 게 다를까요?
2: 약간 강과 약 그런 것 같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 우리 친구들이 이제 표현 하나하나에서 전해지고 또 우리 두 친구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 네.
1: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3: 아, 저 있어요.
1: 네.
3: 그 제가 원래 키도 조금 작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는데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키도 네. 더 커지고
0: 그래요.
3: 자세도 완전 바르게 돼가지고
0: 네.
3: 원래 반에서 약간 앞줄?
0: 작은 편이었어요?
3: 네.
0: 근데 지금 큰 것 같은데?
3: 맞아요. 조금 많이 컸어요.
0: 맞아요. 무용하면서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1: 네.
0: 하니까 키도 이제
1: 쭉쭉 커지고
0: 쭉쭉 커지고 네. 그리고 너무 좋은데 보경 친구도 그런가요?
2: 저는 옛날에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땀나고 그랬는데

0: 그래요.
1: 네, 지금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오, 야, 무용이 참.
2: 우리 두 친구를 참 멋지게 성장시켰어요.
0: 네, 예.
2: 그리고 혹시 무용을 하면서 생긴 뭐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3: 아, 그 네.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약간 발끝이 먼저 나가거든요.
2: 무용하듯이?
3: 네.
2: 어떻게? 네.
3: 그래서 엄마께서 네. 약간. 네. 왜 춤추면서 걸으냐
0: 아, 그래요?
3: 하실 정도예요.
0: 아 무용과 사실 친구들 보면은 좀 네. 걸음걸이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2: 달라요 좀.
0: 네, 네.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3: 아 네. 보여드릴게요.
0: 예 네. 어떻게 하는지.
3: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
0: 그렇게 아, 걷는다고요? 진짜 춤추는 것 같네.
2: 아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네. 발레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반대로 뒤꿈치부터 들여밟으면서 좀 걷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3: 네.
0: 그 발레하는 친구들은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발레하는 친구들 어 왔어? 어 안녕 이렇게 가 진짜 제가 봤거든요 맞죠? 안 그래요?
2: 어때요?
3: 좀
0: 이상해요?
3: 좀 그렇긴 한데
0: 네,
2: 좀 이상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요
0: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네.
2: 그리고 또 보경 친구는 무용하면서 어떤 습관 생겼어요?
1: 저는 뭔가 거울 같은 걸 보면은 네. 뭔가 자세부터 이렇게 딱 잡고 양치할 때도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이렇게
0: 아 양치할 때도 자세를 잡고 꼿꼿이 세우고
2: 딱 이렇게
0: 그럼 이 정도면 일상 자체가 무용인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습하다 보면 은근히 좀 승부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1: 승부욕 턴 빨리 돌기?
0: 턱 빨리 돌리기요?
1: 턴이요.
0: 턴 빨리 돌기.
1: 네. 턴 빨리 돌기가 네.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게 경쟁 아닌 경쟁이구나.
2: 그러니까 무용에서 이렇게 돌기가 한 동작인데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3: 더 빨리
2: 도나.
0: 무용의 꽃은 턴이죠.
2: 아.
0: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러면 예. 무용의 턴 중요한데 우리 최율 친구도 턴 잘해요?
3: 네, 저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2: 우리 보경 친구도?
1: 네, 저도 자신 있어요.
2: 질 수 없고.
0: 그럼 어떻게 한번 네.
2: 이 자리에서 예. 저도 자신은 있는데
0: 그러면 세 분이 무용인 세 분의 일반인이니까 제가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0: 예, 아, 일단은 예, 두 분이 한번 네. 누가 먼저 할까요?
2: 동시에 한번 얼마나 잘 도나?
0: 동시에? 네. 아 그러면은 알았어요. 동시에 한번 시작을.
1: 네.
2: 자 조금 이렇게 간격 좀 벌려야지 안 다칠 테니까.
0: 오, 아 이렇게 도는구나.
2: 오, 어디 갔어?
0: 아 이번에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될까? 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제 셋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교가 확대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셋이 어떻게 도는지.
2: 저요?
0: 네.
2: 자. 아, 이렇게 제가 요거까지 들고.
0: 예. 네. 들고 하세요, 들고.
2: 네네.
0: 예, 들고 한번.
2: 자.
0: 자, 셋이 돕니다. 시작.
2: 아! 어머.
0: 큰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다 섞이면 난리 난데.
2: 아, 제가 쉽지가 않네요. 역시
0: 그렇습니다.
2: 우리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정말 잘했고. 자, 이제 곧 이제 여름 방학인데 두 친구의 여름 방학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3: 아, 저는 먼저 여름 방학 돼가지고 약간 네. 화채 같은 것도
2: 화채.
3: 많이
2: 수박 동동 띄워서 네.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3: 제가 만들거나 할머니께서 만들어.
0: 그래요, 맛있겠다.
3: 그래서 화채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 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0: 그래요.
3: 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요.
0: 아 좋네. 네. 구경.
1: 저는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에 맞춰서 워터파크 가서 파도풀이랑 워터슬라이드랑 타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네. 여름방학에도 무용 연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2: 멋지다. 네. 뭐 생각만으로도 정말 신나는 계획이네요. 여름방학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멋진 춤 실력도 많이 많이 키워보길 바랄게요.
1: 네. 잠시만요.
0: 네, 네.
1: 저 그 네. 방송하면서 부모님께 네. 전하고 싶은 말이
0: 그래요? 전하세요. 네네네. 자, 어디 보고 전할까요? 1번 카메라 네. 보고 얘기하세요.
1: 엄마 아빠 무용 해주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0: 아. 어, 우리 유리는?
1: 아, 저는 괜찮아요.
2: 괜찮아요.
0: 어, 그래요. 괜찮아요. 어,
2: 나중에 문자로. 예, 하시고.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무용 꿈나무 원세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제가 직접 만들어온 안무인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저는 무용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멍들 때도 많고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 뿌듯해요. 제가 무용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입니다. 특별히 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오늘 품과 멋을 담아낸 속옷춤을 준비했습니다. 속옷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과 부드러운 호흡 표현이 특징인데요.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세린, 파이팅!

0: 입니다. 속옷춤은 춤과 호흡이 딱 맞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손끝 움직임부터 발 디딤까지 리듬감이 정말 중요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겹고 또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무대였어요.
0: 네, 정말 오늘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답게 춤 사이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무대를 장악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남자 춤선이 어떻게 저렇게 유려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했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선보인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제 작품 백익의 결의 백은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야 이익의 날개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하얀 학의 날 우아한 날갯짓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입니다.
1: 하얀 학의 우아한 날갯짓.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뭔가 학이 날아오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한 움직임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0: 예.
1: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거두 친구는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2: 아, 원래는 동생이 이제 무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학원에서 일주일만 보디가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무용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0: 아 그래요? 오, 그러면은 지금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네 동생은 이제 안 다니고
0: 안 다니고 아
1: 그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동생 따라 강남 가는 예
1: 동생 따라 무용한다.
0: 그렇죠. 예 보디가드로 갔다가 그러면은 무용은 주로 이제 몸으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건우 친구는 평소에 이 표현 같은 거 좀 잘 하는 편이에요?
2: 아 저는 조금 네. 많이 T예요. 근데
0: 아 T예요?
1: 완전 T?
2: 네 완전 T인데 네. 대문자 F처럼 막 다정하게 공감도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표정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약간 뭐 긴장하고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속으로는 엄청 설레고 뭐 신나고 이런 건 거죠?
2: 네, 지금 엄청
0: 아 그래요. 아, 무용 동작을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지금은 좀 익숙하게 아, 이 정도는 뭐 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2: 스트레칭 중에 네.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0: 브릿지?
2: 네. 그 브릿지라는 동작을 하면 약간 얼굴도 되게 못생겨지고 그래서 약간 좀 피하는 스트레칭 동작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얼굴 신경 안 쓰고 잘하는
0: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워낙 기본이 잘생겨가지고 본인 얼굴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스스로? 아,
2: 10점이죠.
0: 10점이요?
1: 오!
0: 티네.
1: 그럼 요정
0: 하지 마세요.
1: MC 얼굴은?
0: 아니에요.
1: 10점 만점에 몇 점?
0: 그러지 마요.
2: 100점이죠.
1: 100점?
0: 에이 진짜 이렇게 나 갖고 놀 거예요? 진짜 와 정말 기분 이상하네.
1: 예쁜 것 같아.
0: 그러면은
1: 네.
0: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브릿지 동작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네. 오 네.
0: 오 와 깜짝이야. 오와 깜짝이야.
1: 오 근데 얼굴
0: 되네.
1: 얼굴이 안 보여줘서 저 미안한데
0: 반대쪽으로 한번.
1: 네, 카메라 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반대쪽으로 한번.
1: 근데 야. 이게 바로 된다고?
0: 오.
1: 오.
0: 와 신기하다.
1: 와.
0: 그냥 일어나요? 저기 코어 힘이 상당한 거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유연성도 있고요.
0: 와 대단하다 진짜.
1: 네, 이걸 하면 사실 진짜 얼굴이 못생겨질 것 같은데
0: 네.
1: 그런 못생김도 이제 승화시키는 어떤 프로 무용가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네.
1: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연 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막 어렸을 때 진도복 춤이라는 춤을 가지고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0: 네.
2: 시즈를 넣는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부모님께서.
1: 가신발 가방.
0: 네. 네.
2: 근데 그 가방을 들고 그대로 공연장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춰버렸어요.
0: 아 진짜요?
2: 네 그래가지고 네. 춤을 추다가 네. 자반이라는 마지막 동작 뛰는 점프 동작
0: 네.
2: 그 동작을 하다가 이제 가방에 몇 대 맞고서
0: 아 정신 차리고
1: 가방을 맨 것도 모르고 있다가
2: 가방을 맨단 걸 이제 알아가지고
0: 가방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도 북춤이 아니라 진도 가방 북춤이 됐네. 그렇죠. 아 진짜. 아, 근데 그런 실수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재밌는 추억이 되고 하는데 혹시 건우 친구는 공연할 때나 뭐 평소에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난 꼭 이런 걸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2: 두 가지 정도의 징크스가 있는데
0: 두 가지.
2: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좀 혼나야지 정신이 좀 차리더라고.
0: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으셔도 혼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내줘야 되는 거네요. 네.
1: 잘해도.
2: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0: 예.
2: 제가 하다 보면 여기 옷이 그냥 벗어질 수도 있어.
0: 그렇지.
2: 옷에 뭘 붙인 다음에
0: 예.
2: 요거 옷까지 같이 꿰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할 때 바느질을 한단 말이에요.
0: 예.
2: 근데 그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로 몸을 찔리면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0: 와, 그것도 찔려야 돼요.
2: 네.
0: 아, 신기한 징크스네.
1: 그럼 오늘 무대 괜찮던데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바닐로 찔린 거예요?
2: 둘 다예요.
0: 아, 진짜.
1: 오, 둘 다.
0: 그래서 느낌이 좋네.
1: 징크스가 맞긴 맞네. 뭐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내긴 혼내셨었지만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2: 엄마, 내가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입시를 하게 돼가지고 막 형이랑 동생들이 막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거든? 그거 막 배려해 주고 그러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0: 아유, 얼마나 뿌듯하고 네. 또 대견스러우실까.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 생각하니까 또 아무리 튀지만 또 눈물이 좀 나나봐요. 눈물도 나고 막 땀도 지금 나 있고.
0: 티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어, F 같은데.
1: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춤선이 아름다운 건우 친구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춤으로 한국 무용 빛내주길 바랄게요.
0: 네, 이번에는 새 친구가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을 사랑하는 무용 소녀들입니다. 저는 첫째, 동생들을 챙기는 리더 담당 민지고요.
4: 저는 둘째, 리액션 담당을 맡고 있는 사연이고요.
5: 저는 막내,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가원이고요.
3: 저희는 무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있고요.
6: 지나가다가 걸음만 있으면 제 팔 모양을 확인하기도 해요.
7: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저희 작품을 연습해요.
3: 이렇게 무용을 좋아하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무를 준비했는데요. 무한 속에서도 화려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엄청 집중하게 되실 거예요.
8: 특히 장난의 화려함과 절제되는 자태가 매력이랍니다.
9: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한국 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0: 아, 태평무에 담긴 기품과 힘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차분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또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기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태평무는
0: 네.
1: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아한 기운 속에서도 또 단단한 기운까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매력의 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0: 사위 하나하나의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부채산조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채산조의 가장 멋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2: 부채가 한 번에 착 하고 펴질 때 가장 멋있어요. 저희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진짜 멋있다 하고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1: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요? 네? 나도 좀 쉬었는데 왜 그래요?
2: 원래
0: 그래요.
1: 허스키 보이스. 아 멋있다. 예.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부채 하는 거.
2: 하나 둘
1: 와 기가 막히네.
0: 어, 우연히 잘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
1: 어 그래 한번 보고 싶다.
0: 하나 둘 셋.
1: 오, 야 진짜
0: 딱딱딱 맞네.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1: 어 그럼.
0: 어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무용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무용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인지 궁금해요.
2: 일단 전통 치마를 입었을 때 가장 자부심이 들고 한복을 입고 턴을 돌 때 치마가 착 하고 펼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꽃이 된 느낌이에요.
1: 어 평소에는 꽃이라고 생각 안 해요?
2: 예.
1: 아 그래?
0: 평소에도 꽃처럼 귀여워요.
1: 아니야 꽃이야 평소에도. 네. 예, 너무 예쁜 표현이었고 네. 연습하다 보면 평소의 행동도 좀 약간 무용처럼 막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2: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손이 이렇게 돼요.
1: 진짜로? 에이 설마
0: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1: 너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아,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어. 그렇게 한다고요?
2: 네.
1: 어 나도 모르게
0: 허공에 대고?
2: 손끝이 네. 그렇게 돼요.
0: 손끝을 살리는 거?
2: 네.
0: 오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2: 이런.
0: 오
1: 그래.
0: 이렇게 사실 무용을 하면 몸에 아름다운 선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1: 예, 예, 예.
0: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런 무용의 단아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도 있을까요?
3: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춤출 때 동작이 빨라질 때가 있거든요.
0: 아.
3: 그래서 한국 무용의 단아함을 살리려고 평소에 심호흡도 많이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0: 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차분함이나 우아함이 아니고
1: 예.
0: 뭐 노력 끝에 완성한 그런 자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속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외쳐요. 긴장될 때 그렇게 주문을 걸면 뭔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오늘도 진짜 마음 잘 잡은 것 같아요. 멋진 무대 보여줬어요. 넷이 다 친하죠?
2: 네.
1: 예. 앞으로도 이런 만남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네. 더 기대되는 친구들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용가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그야말로 무대 위를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우리 춤의 매력 다음 무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저희는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무대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저희의 큰 장기는 국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2: 호흡!
3: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4: 떡볶이입니다.
5: 여러 사람이 추지만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보이는 딱딱 맞는
4: 동작!
5: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6: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4: 준비다!

0: 네,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정말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무대 위 작은 손끝과 발끝에도 그야말로 수많은 연습과 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0: 네.
1: 춤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춤이 가진 이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2: 알고
0: 당신의
2: 계셨어요?
0: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인 공감 외에도 일상의 문화를 더해주는 날이 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 요일로 확대를 했는데요. 국악방송에서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악방송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 준비했는데요.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는 우리 음악과 국악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방송국을 관람하며 방송 제작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색동 유치원 어린이들이 덩덕쿵 놀이터에 참여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악방송을 탐험하고 갔다는데요. 우리 음악과 방송국 현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덩덕쿵 놀이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악방송에서 놀아볼까요?
2: 네, 조금 비켜줄까요?
1: 국악기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방송국 직원도 되어볼 수 있어요. 국악방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나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색동유치원 어린이들이 국악방송을 찾았습니다.
3: 자, 승원이 앞으로.
4: 반갑습니다, 여러분.
5: 안녕하세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국악방송의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를 찾아온 건데요. 덩덕쿵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6: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방송과 국악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1: 덩덕쿵 놀이터는 문화 요일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체험 행사입니다. 6-7세의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 국악기도 만져볼 수 있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을 견학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서 열린 국악체험.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이 1일 선생님으로 등장해 가야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7: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악기 뭐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8: 장구!
7: 어, 맞아, 장구!
8: 10개!
7: 보다 좀 더 적게!
8: 12개!
7: 정답이에요, 12줄이에요, 가야금은.
1: 먼저 가야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며 가야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7: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족이에요. 왜 안족이냐면 기러기라는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안족이라는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야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큰 통에 줄을 올리고 안족으로 줄을 지탱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현악기입니다.
1: 자, 이제 가야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만져보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우고요. 전통 가야금인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요, 아리랑도 감상해 봅니다.
7: 어때요, 여러분?

0: 이어서 25현 가야금을 만날 시간. 25현 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서양 음계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개량한 현대의 국악기인데요.
1: 25줄이에요. 너무 엄청 많죠? 재밌는 노래를 연주를 하려면 줄이 더 많아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줄 개수를 늘리고 악기 크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0: 멜로디에 흥이 난 아이들 벌떡 일어나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2: 어떤 게 재밌었어요?
3: 소리도 좋았어요.
2: 소리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3: 네.
2: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가야금, 가야금, 바나나 차차.
2: 바나나 차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4: 요즘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활동을 하지 문화 위주의 활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쉽게 접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국악기는 더욱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현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색동유치원 아이들이 찾아간 다음 놀이터는 바로 국악방송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5: 저희가 여기를 방송 체험하는 곳이에요. 방송.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로 나오는 그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볼 장소예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0: 여기에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배우는데요. 방송 제작 과정과 직업 세계를 탐구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습니다.
5: 스튜디오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작동시키시는 분. 기술 감독님.
6: 안녕하세요. 네,
5: 기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술 감독님.
3: 기술 감독님.
0: 이번엔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마이크를 들고

0: 능자가 된 듯 말해보기도 하는데요.
1: 저는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2: 엄마, 아빠 사랑해요.
3: 아이고, 잘했어요.
4: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방송이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기념 촬영도 잊지 말아야겠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찰칵 특별한 추억도 남깁니다. 국악방송에서 신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5: 그게 재밌었어요?
6: 또 아이들이 또 가야금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직접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7: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방송 체험, 국악 체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0: 웃음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국악방송 방송국 체험, 덩덕쿵 놀이터. 국악기 체험, 그리고 방송 체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8: 서우손 내려주세요. 꽃바지.
9: 네,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야금도 만져보고 또 신명나는 가야금 연주의 춤추는 모습까지 보기 좋네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국악체험에 이어 문화인 공감 스튜디오를 방문해 직접 TV에 출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국악방송만의 덩덕쿵 놀이터에서 한층 더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무더위가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피서 계획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음악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또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 감독을 맡아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0일 여우락 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서 문화인공감도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강산의 선우정아, 하림, 립제이 등 대중예술가들과 김수인, 구이임, 서희철 가단 등 전통 기반 예술가들이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을까요?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 여우락 페스티벌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12개 특별한 우리 음악.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무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 8만 8천여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입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공연에 앞서 지난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0: 가졌습니다. 올해 예술감독은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았습니다.
1: 대중음악가가 여우라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국악이 가미된 그런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에 점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제가 국악을 전혀 모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12개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올해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을까요? 개막작은 예술감독 이한철이 이끄는 마침내 미녀로 지난 3일과 4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락가수 강산의와 소리꾼 정보건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물꼬라고 이름을 지었다죠. 이번 여우락에서 최초로 판소리에 도전했다는 가수 강산의 락커가 부르는 판소리 들어볼까요?

0: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뭐 대중가요다 국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는 음악이니까 물고라는 게 결국 이렇게 우리 물길이 터져야지만 잘 흘러진 논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음악적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한번 뭐 풍도 느껴보고 교류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가야금 연주자 최재해가 만난 원의 노래부터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음악에 함께하는 립제이, 유희, 박동석의 몽중, 유희, 양금 연주자 윤은아의 동양 고주파와 소리꾼 최예림이 만난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그리고 국악계의 젊고 유쾌한 에너지 삼상과 서희철 가단의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2: 제가 추구 있는 스트릿 댄스, 그리고 우리 유희팀 그런 연희자들이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박동석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그 음악의 새로움이 뭐랄까 어떤 해방감? 우리나라의 어떤 흥과 한을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신이랑 좀 닮아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꿈에서 버리는 현대적 굿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중유희고요. 아마 여태까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1: 그리고 하림과 구이임이 함께 아리랑의 현재를 노래하는 먼 아리랑 파트 2, 안예은과 전통음악 그룹 상자루가 선보이는 죽음과 삶의 무대 사는 일,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블루그래스가 어우러지는 컨트리 공방과 정인영의 놀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락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은 관객에게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 저에게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함께하자는 제안은, 당신은 국악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100년 전에 부는 아리랑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7월 22일과 23일 만날 수 있는 장마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장맛빛 같은 우리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냈다는

0: 아, 나도 저 무대에 한번 올라서 정말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번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래 자체를 그 비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블루스란 장르와 국악이란 장르의 가장 큰 공통점이 오음계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묻어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올해 여우라 페스티벌 폐막작은 유태평양의 네, 다음 곡은요? 입니다. 이번 축제 화려한 막을 내리며 다음 무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인생의 여정을 쭉 노래하고 마지막에 맞닥뜨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여우라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꼭 와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제17회 여우락 페스티벌.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네, 매년 우리 음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음악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펼칠 다채로운 음악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인의 우리 소리와 블루스의 그루브가 세련되게 어우러지고 강산의 판소리,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이 부르는 록음악도 우리 음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강렬했습니다. 12개의 공연을 항해하듯 즐기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계속되니까요. 전통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국립극장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과 만나 더 새롭고 아주 신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고요.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자로 또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TV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이번에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야,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저희가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네. 통해서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TV 출연 처음이신가요?
4: 국악방송 TV 알까기로
6: 너무 결과냐?
4: 살포시 한번 출연했었는데요.
3: 네네네.
4: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3: 저도 그렇습니다.
4: 오늘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진짜 알까기 저도 갔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4: 그러니까 그거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3: 쉽지 않더라고요.
5: 저는 이겼습니다.
3: 아, 이겼어요?
5: 아, 역시.
3: 유명진 했어요?
5: 네.
3: 지금
6: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4: 뭘해도 다 잘하셔요.
3: 아, 진짜 너무 약간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아니, 사실 유태평양 씨는 또 국악 방송과도 굉장히 남다른 인연도 있지만 네. 저하고도 그렇기도 하고 국악계 아이돌을 넘어 이제 원래는 사실 뭐 국악계의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돌로 불리다가 조금 새로운 수식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아. 왜냐면 진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작차,

0: 담당하죠. 뭐 예술 감독하죠. 공연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0: 국악계 뭐라고 해야 돼요? 베토벤? 마에스트로? 뭐 아무튼 새로운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별 소식도 있었잖아요.
1: 네,
0: 오랫동안
1: 맞습니다.
0: 몸담았던 국립창극단을 떠났습니다.
1: 네.
0: 예, 어떤 계기였을까요?
1: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제가 퇴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옛날부터 꿈같이 이렇게 제 머리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딱 마침 또 10년 차, 이제 10년을 만으로 딱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채웠으니, 이제 다음 10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심을 하고 딱 퇴단을 했거든요. 근데 딱 퇴단을 하고 나니까, 또 이게 운이 잘 맞았는지, 또 여우락, 쪽에서 또 열심히 10년 동안을 제가 살아서 뭔가 이렇게 보상처럼 음악 감독직을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제작자의 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해보고 이런 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퇴단을 했던 건데 딱그 기회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감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2: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께서 좀 자유롭게 활동해보고자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공간, 그래서 퇴단을 하셨는데, 다시 그 공간을 국립극장에서
0: 제일 먼저.
2: 일단 다 채웠어요.
0: 제일 먼저
1: 그래서
0: 연락해서.
1: 열심히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0: 출퇴근을
1: 사실
0: 하고
1: 거의
0: 있어요?
1: 출퇴근을 하고 있죠.
0: 그럼
1: 왜냐면,
0: 달라진 게 없네요?
1: 이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딱 달라진 거 하나라면 주차 등록이 이제 안 되어
0: 그래,
1: 있으니까
0: 맞아.
1: 매번 이제 연락을 드려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2: 사대보험과.
1: 근데 이제
0: 사대보험 안 되죠.
1: 제가 사실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는데 또그 전에 제가 효명이라는 창극단 신작 작품에서 또
0: 작창
1: 작창 의뢰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작창을 감사하게 또 맡게 돼가지고
0: 아니, 그러니까.
1: 국립창극단을 제가 거의 매일
0: 아니,
1: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너무
0: 퇴단한 게 무색할 정도로.
1: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0: 그리고
1: 이렇게.
0: 사실 뭐 태평양 씨도 그렇지만 우리 이한철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여우락 감독을 맡게 되셨는지 약간 의아하면서도 국악과, 물론 국악방송에서 라디오는 하고 계시지만 완전 어떤 또팝 음악을 하셨으니까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됐거든요. 의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2: 국악방송이 저를 여우락 예술 감독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게요.
0: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군요.
2: 네. 그 라디오 매일 2시간씩 진행하니까 다채로운 국악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진행자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조건 듣게만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국악을 알아간 지는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국악은 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김영창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0: 그럴 수도
2: 네.
0: 있을 것
2: 많은
0: 같아요.
2: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무언가를 제가 더 껴안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도 아직 국민인데 저 같은 시선에 많은 분들한테 좀더 폭넓게 여우락 페스티벌을 알리는 그런 감독 역할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대중음악 하는 가수로서는 최초로 예술
0: 그러니까요.
2: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놀라면서도 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2: 네.
0: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2: 제 단짝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계시니까
0: 믿고.
2: 투탑이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0: 그쵸, 원래 감독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으로.
1: 매해마다 달랐던
0: 아,
1: 것
0: 매해
1: 같아요.
0: 달랐어요?
1: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술 감독님과 음악 감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
0: 정말 저는 이제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아 올해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공연들이 구성될까? 왜냐면 매년 놀라거든요. 예. 진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총 12개의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펼쳐질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네. 공연들이 있을까요?
2: 올해는 대중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국악인들의 조합,
0: 네.
2: 또 소리꾼과 작곡가의 조합,
0: 오.
2: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댄서분과 또 연희하는 팀,
0: 그러니까요.
2: 네 그리고 AI 목소리, 그리고 또 약간 하우스 음악을 하는 국악인 출신의 뮤지션, 이게 한 공연에 다 담길 수 있단 말인가?
0: 네.
2: 저희도 놀라면서 네네. 그런 공연도 또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0: 아니 보니까 뭐 선우정아 씨도 나오시고 네. 립제이 씨가 뭘 보여줄까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뭐 동양 고주파 이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있지만
2: 안예은 씨 상자루의 그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네. 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섭외 전화를 또 감독님이 드릴 거잖아요. 네. 두 분. 께서 흔쾌히 다들 좋아요 하시던가요? 어때요?
2: 강산의 형님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빛의 속도로 내 할게.
0: 와 고민도 없이
2: 내 할게 네 글자로 바로 답하셨고
0: 네.
2: 오히려 좀 기다리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을 떠올리게 된 건 평소에도 데뷔 시절부터 쭉 되짚어보면
0: 네.
2: 한국적인 정서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0: 네.
2: 또 뭐 명태라든지 구팔알이랑 이런 노래들을 맞아. 보면 국악기들도 많이 이미 쓰이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우락에서 판 깔아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경험했던 그 국악의 경험을 흠뻑 한번 느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성황리 잘 끝냈습니다.
0: 그럼 예술 감독님의 첫 번째 원픽이 강산의
2: 네.
0: 그리고 또 하림 씨.
2: 예.
0: 사실 하림 씨의 음악들은 뭐 약간 제3세계의 음악들도 선보여주고 하시기 때문에 국악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역시 친분으로.
2: 네. 하림 씨 근데 워낙 뭐 국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0: 네.
2: 연주력과 송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0: 네.
2: 어떤 거든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0: 그래서
2: 이번에 구임이라는 팀하고
0: 네.
2: 같이 예전에 먼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우락에서 공연으로.
0: 네.
2: 그거의 속편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복원 씨가
1: 네.
0: 이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이번에 여우락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태평양 씨가 나와라 해서 나가게 됐다는 제보를
1: 네.
0: 받았거든요.
1: 사실 뭐 예술 감독님께서도
0: 네.
1: 이제 섭외에 좀 난항을 겪으신 경험들도 있으셨지만
0: 네.
1: 저 또한 그 난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복원 씨였어요.
0: 왜요?
1: 이제 저랑 복원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고
0: 그쵸.
1: 또 친구기도 하고 동갑이고.
0: 아, 동갑이에요?
1: 네,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음악 감독으로서
0: 네.
1: 좀 섭외를 합니다. 좀
0: 네.
1: 나와 주십시오.
0: 네.
1: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결혼 준비를 또
0: 맞아요.
1: 하고 있잖아요.
0: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대회 큰 대회 나가서
0: 나갔고.
1: 또 대통령상도 탔는데
0: 맞아요.
1: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여러모로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우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또 아니니까
0: 그렇죠.
1: 굉장히 오랜 또 시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0: 그래서
1: 조금 고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계속
0: 어떻게 설득했어요?
1: 옷깃을 잡고 아니야. 와 해야 돼.
0: 할 수 있어.
1: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섭외를 했습니다.
0: 네.
1: 딱 오케이 할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면 제 코가.
0: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완전 달라지는 건가요? 거죠.
1: 아.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근 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소를 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0: 사태질?
1: 너 왜 나 도와준다고.

0: 들어서 예, 예. 이렇게. 근데 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락을 이제 강산혜 씨와 함께 네. 무대를 펼치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7월 3일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러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네. 우리 또 예술 감독님 무대였습니다. 아.

0: 서도민요, 경기민요, 또 이제 메나리 소리, 또 제주민요까지 쭉 훑어내려오면서 그 노래 가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선율의 어떤 느낌이 레게에 어울리면 레게 리듬에 붙이고 또뭐 시티팝에 어울리면 시티팝에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곡들로 공연 잘 마쳤습니다.
1: 야, 개막 공연 마침내 미녀. 이름도 참 재밌어요. 마침내
0: 예.
1: 미녀. 어떤 노래였을지 좀 궁금한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0: 아, 제가 진짜 다른 방송 가면 그냥 기타 치면서 랄랄라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국악이라 제가 쉽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제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하옹 타령이라고 있거든요. 제주 민요인데, 거기 원래는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나갈 때 그냥 이제 부르는 노래고, 여웅꾼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옹, 야옹 하는 건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상상력? 예. 생각해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이야옹이 약간 미야옹이고
0: 예, 그래서 이제
1: 같네요.
0: 고양이의 밤산책을 내용으로 곡을 쓰고, 이야옹, 야옹, 그렇구만, 구요, 야옹. 이런 식으로, 예,
1: 재밌네요.
0: 보사노바 리듬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1: 진짜 미녀가 새롭게 탄생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위태평양 씨도 공연하시잖아요.
2: 네, 저는
0: 앞두고 계십니다.
2: 폐막을 이제 앞두고
1: 폐막을.
2: 있습니다.
1: 야, 아니, 감독님 두 분께서 개막을 해주시고, 이제 데뷔를 장식해 주시고,
2: 네.
1: 어떤 공연이 또 기다리고
2: 저는
1: 있을까요?
2: 이제 제목이 내 다음 곡은요거든요.
1: 내 다음 곡은요?
2: 내 다음 곡은요. 네.
1: 무대에서 제일 좀 많이 하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말이죠.
2: 제가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내가 자주 평소에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네. 다음 곡은요.
1: 그렇죠.
2: 이거를 하고서 꼭 다음 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곡은요라는 말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다음 곡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그약 3분, 4분 뒤에 일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창극단을 지금 나오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그리면서 맡게 된 직책이 또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나의 과거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우락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이 공연 한번 녹여보자.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오신 관객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복 받아가셨으면 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1: 혼자 하시는 거예요?
2: 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이제 뭐 깜짝으로 다양한 조금 뭐랄까 좀 출연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이제 공연 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예술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셨으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도 한 소절
2: 아, 저는
1: 들려주셔야죠.
2: 사실 지금 아직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가지고, 뭐, 아직 좀 완벽하진 않은데,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 가사처럼 써놓은 몇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왜 그런 날 있잖아, 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필 오늘 같은 날 진짜 안 풀리는 날들이
1: 있죠,
2: 있어요.
1: 있죠.
2: 네, 그래서
1: 유난히.
2: 그 날을 이제 제가 노래로 풀어낸 노래인데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바쁜 월요일.

0: 다른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뭐 이런 오~ 네.
1: 아, 너무 공감해요. 뭐 엊그제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0: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아직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이렇게 하고
2: 야,
0: 있습니다.
2: 기대됩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에 조금 소홀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3: 성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12개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개해 주신 이제 이미 하신

0: 개막 공연 외에도 어떤 공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컨트리 공방 정윤영
0: 네.
1: 두 팀이 하는 그 공연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0: 왜?
1: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은 컨트리 중에서도 소장르인 블루그래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블루그래스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우리나라 밴드가 딱한팀 있는데,
0: 네.
1: 그 팀이 바로 컨트리 공방이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하고, 또, 블루그래스 신인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런 상도 여러 개 받았고,
0: 네.
1: 올해도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 블루그래스로 본토에서 인정받는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블루그래스, 컨트리 음악하고 판소리가 만난다? 사실,
0: 판소리.
1: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러네요.
1: 아마 최초일 겁니다.
0: 아,
1: 국내 최초면?
0: 들어보셨어요?
1: 아, 저는 많이 들었죠.
0: 어때요?
1: 진짜 좋아요.
0: 진짜 좋아요.
1: 그냥 안 어울리는 두 장르를 갖다 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0: 네.
1: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0: 블루그래스를 전잘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리 음악 하면 좀 흘러가는 느낌일 거고 판소리는 좀 세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1: 그리고 블루그래스가 컨트리 음악이 꼭 궁짝궁짝궁짝궁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느리고 진중하고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 밝기와 어떤 빠르기 변화가 판소리하고 어우러졌을 때 진짜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고 좋다. 그 정윤영 씨또 소리 굉장히 잘하시니까
0: 네.
1: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7월 18일,
1: 네.
0: 노름이라는 공연. 네, 픽해 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2: 저는 또 이제 블루그래스 얘기가 나왔지만
0: 네.
2: 이제는 그또 블루스 음악과 판소리가 또 만나는
0: 그것도 새롭네요.
2: 굉장히 물론 뭐 블루스랑 판소리야 뭐 예전부터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0: 그래요.
2: 그랬지만 이 팀에서는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다 싶은 이제 김수인 씨와 리치맨 블루스. 아, 정말 이 비주얼부터 일단
3: 최고 최고
2: 비주얼부터 너무 멋있습니다.
0: 그러네요,
2: 두 분이 이렇게
0: 네.
2: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가야금 기타 딱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거거든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가야금과 기타의 만남도 또
1: 네.
0: 기대되네요.
1: 대중음악 쪽에서는 한여름 되면 아무개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하잖아요.
0: 그렇죠.
1: 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이 공연이 흠뻑쇼입니다. 물론 뭐 물을 막 끼얹는다든가 그런 특수 효과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생수병 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0: 네.
1: 장마라는 공연 제목으로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0: 와,
1: 그래서
0: 너무
1: 처음에 비가
0: 멋지네요.
1: 조금 오던 순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그리고 해오름까지 그 시간적 흐름을 그
0: 네.
1: 공연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0: 7월 22일 그리고 23일에 펼쳐지는 장마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야, 정말 두 개만 들어봤지만, 아, 올해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또 얼마나 또 더워요.
2: 아,
0: 예,
2: 그러니까요.
0: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한 뒤에 또두 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1: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불독맨션 밴드
0: 네.
1: 공연이 또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0: 바쁘시네요.
1: 이번에 새로운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한 7곡 정도 창작했거든요. 그래서
0: 와.
1: 이거 그냥 두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0: 네.
1: 녹음을 좀 해서, 예,
0: 앨범.
1: 음반, 예,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0: 와.
1: 싶습니다.
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태평양 씨는요?
2: 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 또
0: 네.
2: 하반기에 제가 작창을 맡은 작품이 정읍시립국악단에서 하는 작품이
0: 또
2: 있고요.
0: 있어요.
2: 네,
0: 와.
2: 그리고 또 서울 도남국악당에서
0: 네.
2: 이번에 소리제전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0: 네.
2: 거기서 또 감사하게 예술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0: 이야. 감독의
2: 하반기에는
0: 모습이.
2: 이제 그 소리제전을 위해서
0: 네.
2: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0: 네.
2: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0: 알겠습니다.
2: 또 하반기를 살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여우락 페스티벌은

0: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락, 블루스, 스트릿댄스 등 대중음악과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우리 음악의 바다로 좀 풍덩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난계 박연 선생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51회 난계 국악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난계 국악경연대회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국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매년 국악 신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경연은 일반, 대학, 고등, 중등, 초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들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다양한 국악 기악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난계 국악 경연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부문별 우승자는 영동 군립 난계 국악단과 협연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난계 기념사업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3: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4: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고즈넉한 바람소리마저 시가 되어 머무는 이곳은 조선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주재성의 생가에 있는 무기연당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인물입니다. 조선의 선비이자 장수였던 그는 병사들이 밥을 먹는데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재산을 선뜻 털어 병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정도로 애민 정신이 강했다고 합니다.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담은 글자라고 합니다. 연꽃이 피는 연못 연당은 정방형으로 가운데에 둥근 섬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는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데요. 이런 뜻을 담은 연못을 주재성은 국담이라 부르며 자신의 호로 삼았답니다. 관찰사 황선과 암행어사 박문수의 세 번의 천거에도 불구하고 끝내 벼슬길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뜻의 하환이란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의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하완정에는 이인좌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주재성이 영남의 사림들에게 보낸 호소문에 영의정 김재로가 화답한 시가 걸려 있는데요. 자연에서 백구와 맹세를 서둘러 파했으니 흉악한 무리를 멸하려고 하니 칼이 갑 속에서 울더라.

모두들 말하기를 두남의 주의사는 삼강은 중하게 여기고 일신은 가볍게 여긴다고 하더라.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돌려주고 다시 초야에 묻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주재성의 삶의 공손히 화답한 김재로의 시입니다. 이곳의 연못도 병사들이 주재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만든 연못이랍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다는 풍욕은 한시도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의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 장수로서의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운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조선 선비는 어쩌면 높은 듯 청아한 음색을 지닌 가야금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야꼬라고도 불리는 가야금은 음색이 맑고 연주법이 다양해 아악과 민속악에 두루 사용되는데요. 아악이나 정악과 같은 정통 음악에 쓰이는 가야금을 풍류가야금이라 하고 민속악이나 산조에 쓰이는 가야금을 산조가야금이라 합니다.

야금은 가야의 우룩이 만들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삼한시대부터 있던 민족 고유의 현악기가 가야 때 중국의 현악기인 쟁위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고운 선율에 취해 풍요루에서 연방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몸을 씻듯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선비 정신이 다시금 삶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깨끗하기에 더없이 아름답고 맑기에 자연을 닮은 소리 가야금.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선비들의 가야금 사랑은 조선 후기 가야금 선조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들로 확산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한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현악기라는 가야금.

자신 양반이라 희생을 이어니 급사에도 다리 없이 작시에 가르쳐라. 이리야 참 폭발을 찌기 때우 곡성이 일어나며 아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학 모임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장난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자녀 그 근신이 유학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네,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0: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2: 근데
3: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 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 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네. 이제 삼산이란 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3: 맞아요.
2: 또
3: 네.
2: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지었어요.
3: 제가

0: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1: 아. 그 여유가 없고.
0: 네. 그래서, 어,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1: 전쟁터지, 전쟁터.
0: 맞아요.
1: 이런 경쟁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어.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1: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네. 기대가 돼요. 네.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것도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 예,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판소리 흥부가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삼선 씨에게는 국악이란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군피탕이라고도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1: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열심히
0: 앞으로도
1: 했어요.
0: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1: 네.
0: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펜 선생님 이름?
1: 네, 펜 선생님들의 이름. 그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음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그래서 붙이면 삼산딸기 해가지고 엄청
0: 어디 지역의 딸기 이름?
1: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펜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1: 네, 그냥 그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0: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1: 오,
0: 한데,
1: 네.
0: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1: 맞아요,
0: 거라고요?
1: 맞아요. 완전
0: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1: 처음이에요.
0: 잘했다.
1: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0: 와,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볼 수가 없겠다.
1: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의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을 빠져나간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 사...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릴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류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류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류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류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0: 깨달음까지.
1: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1: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11일 빼빼로 데이 때. 네.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2: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네.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윤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2: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2: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2: 아 그쵸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아 글쎄요. 네. 아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네, 그 얘기한 것처럼. 네.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네.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네.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진짜 제일 많네.
2: 채점을 한 거죠.
0: 열심이라다.
3: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3: 그렇죠.
0: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2: 그렇죠.
0: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2: 네, 채점을 다 당한 거.
0: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2: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네.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0: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3: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상자루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맞습니다.
0: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2: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시나이브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1: 네. 네.
2: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2: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어,
2: 그럼요. 네.
0: 어,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2: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3: 고깔을
2: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2: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0: 어, 그러니까 네.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2: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어,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아,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2: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들을 수는 없어요.
2: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2: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2: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0: 네.
2: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2: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0: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2: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0: 네.
2: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2: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0: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2: 네.
0: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2: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 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계속

0: 의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1: 빛자루.
0: 그러니까 자루. 그 자루를 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자루.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2: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든가 뭐 가야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0: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피드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큰 마음!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은 맛있는 한상을 찾아 어딘가 떠나 있는데, 임금님, 이 산속 어디에 계신 겁니까?
1: 아이고 좋다. 아, 좋다. 아유, 조금 덥긴 하지만 내 가평의 여름은 아주 싱그럽고 참으로 좋구나. 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2: 임금님 안녕하세요.
1: 왔는가? 아유, 아유, 덥지만 이렇게 또 먹어줘야지. 물론 나오더라 이놈. 아,
0: 맛있구나.
2: 뭐 드시는 거?
1: 응? 그거? 이게 뭐냐면, 응? 엿 먹어라. 가평 단 엿일세, 단 엿.
2: 좋았어.
1: 가평 단엿 사탕.
2: 임금님 오늘 컨셉이 한량 컨셉.
1: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내가 피디 양반 한 피디 양반하고 이렇게 시켜서 여기가 그냥 할 것도 모르고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있어.
0: 응? 조사.
1: 가평이 이 가족 단위를 이렇게 나들이하고 여행 오기 좋은 데라는 걸 아나? 이 가평이 말이에요. 어? 아래 여기 오는 길에 보면 이거 자라섬 있지. 어? 또 저쪽 너머로 가면 그 포명산이랑 충령산도 있고. 이게 산세가 좋아요. 여기 또 수목원도 있다, 여기. 수목원 동물원 같이 붙어 있는.
2: 그, 나중에 오시면 외식도 하실 거예요.
1: 아유, 그럼 뭐, 찾으러 다니면 여기 곳곳에 많지. 근데,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뭐게? 몰라? 뭐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아는 거 별로 없네. 어? 자, 오늘 사실 내가 이쪽으로 왜 오라 그랬냐면,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닭갈비랑 막국수. 아주 좋은 조합이지. 아, 그러면 닭갈비랑 막국수 먹으러 갈까나?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0: 한 번 해보자! 산의 맑은 물, 가평길 따라 발길이 가볍구나. 초록의 숨결 따라 마음도 쉬어가는데, 아이고, 이런 배가 고프네. 오늘 우리 임금님의 맛있는 한상은 어디일지 한번 따라가 볼까나?
1: 이야, 이게 수국이 참 펴 있고 이거. 이거 보게 이거. 외관이 참 잘 꾸며져 있지 않은가? 어?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주 또 다른 느낌의 닭갈비와 막국수를 제공하는 곳이라네. 궁금하지? 내가 트렌디한 왕이라니까.

0: 가봅시다.
1: 오, 좋아, 좋아, 좋아.
2: 얼씨구!
1: 자. 여긴 뭐 고민이 필요가 없지.
3: 저,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1: 아주 깜짝 놀랄 것이. 예, 아주 여기 닭갈비가 맛있다면서 왔는데.
4: 감사합니다.
1: 닭갈비 세트 일단 주시고요.
4: 네네.
1: 다른 거는 먹으면서 중간중간 시켜.
4: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닭갈비 자, 세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5: 우리 임금님이 택한 닭갈비가 과연 무엇이냐? 활활 타는 숯 위에 뭔가를 얹어놓네. 그 위에 닭갈비가 올라가는디. 뒤집는 손길에 노릇노릇 예쁘게 익는구나. 연기 속에서 풀향까지 그렇게 머금은 듯한데 과연 오늘의 한상은?
1: 무지겠구나. 참으로 무지하구나.
4: 이쪽에 있는 게 고추장 닭갈비고요. 가운데가 간장, 간장? 제가 소금입니다. 앞에는 닭갈비 목살이랑 네. 껍질.
1: 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4: 네, 저희가 안에서 90% 네. 가까이 다 구워서
1: 거의
4: 나온 거라.
1: 거의 다 구우신 거죠?
4: 네, 맞습니다. 데펴서만 드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 알겠습니다.
4: 불 바로 올려드릴게요.
1: 네.
6: 임금님, 고기 구워보신 적 있어요?
1: 구워봤겠는가? 참나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는.
6: 닭갈비도 남들이 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 또 여기는 내가 구우려고 했더니 다 구워서 나온 걸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다시 내가 안에 들어가서 구워서 나오나?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내가 또 근데 또 하면 잘해요. 어? 자 이거 넣어보자. 아 그래도 소금부터. 소금부터 먹자. 아유 맛있겠다. 그냥 그대로 하나 먹어보자. 어떤 맛인지.
7: 아유 찌개가 나오니까.
5: 맛있구나.
1: 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 초벌구이에서 이렇게 불맛이 가득했지? 응? 야. 야, 맛있구나. 야, 야 이제 소금으로 가느라 거라서 담백하네. 고소.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구나. 야, 여기 불맛이 제대로 됐는데. 촉촉해.
6: 닭고기는 다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1: 닭고기가 그냥 다 같은 닭고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리살을 쫙 편을 포를 해가지고, 여기 봐, 여기 다리살. 응? 그래가지고, 닭다리살이 얼마나 촉촉하고 육즙이 좋은가. 응? 아, 정말 부드럽다니까. 퍽퍽살이 아니에요. 탱글탱글. 고기야. 요게 안에서 거의 다 구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짝 그냥 따뜻함만 유지시켜주고 바로 먹는 거라니까. 어우, 이게 그냥 제대로 불맛이 다 그게 구웠지? 자, 그러면 다음은 간장. 얘는 또 빛깔이 간장 연기를 해가지고 빛깔이 또 약간 살짝 갈색빛이 피네.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간장 양념을 해서 먹었거든. 야, 얘. 떠오른다. 풍벌해서 먹던 그 닭고기 맛이야. 수락한 최상궁이 해주던 그것과 견주어도 꿀리지가 않는구나. 아, 그리고 이거 보게 이거. 아까 사장님이 설명했던 거. 요거 껍질, 목살부위. 목살부위가 또
2: 맛있겠구나.
1: 얼마나 찰지게요, 맛이. 야, 어우, 잘 발라내셨네.

0: 고소하고 쫄깃하고 찜기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 아.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 껍질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백숙 먹을 때도 껍질 안 버리고 다 먹거든.
1: 얼씨구!
0: 껍질이 제일 부드러워. 닭껍질. 별미다. 진짜.
2: 귀한 것만 드실 줄 알았는데 아무거나 잘 드시네요.
3: 아, 이 사람 또 이걸 잘 모르는구만. 어? 자, 일국의 왕이. 어? 음식은 뭔가? 백성들이 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아닌가? 그거 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 게 그게 일국의 왕이 백성들의 그 노력을, 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나? 어? 그리고 말이야, 원래 이 궁정에서는 재료를 다 남기지 않고 본재료 자체를 다 먹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 부위 같은 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거지. 에이, 사람이 입이 짧구만.
2: 세상 임금님다우시네요.
3: 임금답지 그럼. 어? 그 PD 양반이 맨날 다 저 구박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저 얼마나 그놈한 일국의 왕이었는데 내가 진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어? 이렇게 서럽게 내가 무시당하고 어? 그러지 마.
2: 지금 삐지신 거죠?
3: 어? 삐진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올라와서 그런 거지 내가. 어? 외롭고 내가 여기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어? PD 양반 없으면 내가 나 놀아줄 사람도 없잖아. 고추장도 껍질이랑 목소리 같이 또 먹어보지. 자. 이거는 우리 PD 양반한테도 아주 낯익은 맛이겠네. 고추장 양념. 줄 생각은 없어. 참, 아까 뭐라고 뭐 한량? 날 한량이라고 놀려놓고 어?
2: 한량.
3: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고 나면.
4: 맛있구나.
3: 얘는 야 고추장 양념이 제대로 뵀는데? 응? 고추장 양념이랑 불향 제대로 배가지고 아, 야, 닭고기의 쫀득쫀득한 식감하고, 응? 고추장 양념의 한 맛이 불향하고 어우러져서,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나는 닭갈비를 먹는다네. 맛있다, 맛있다.
1: 맛있어?
3: 맛있다.
4: 세 가지 맛의 닭갈비. 과연 그 맛이 다채롭도다. 첫 번째, 소금 냠냠. 하얀 속살의 소금 맛 썩. 고소함이 내 입에 쫙 번지는구나. 두 번째, 간장 냠냠. 짙은 향 속에 은은한 단맛이 차르르르르. 한입 가득 먹은 임금님의 미소도 차르르르르르. 깔고 세 번째 고추장 양념. 매콤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풍악을 흘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닭갈비 삼총사이올시다.
3: 야 근데 참 신기하네. 어? 아니 어떻게 이게 불향이 일반적인 그런 불향하고 완전 다른데? 어? 뭔가 좀 특별한 뭐 비법이 있나? 내가 장금이 뺨치는 미식 임금 아닌가. 근데 불향이 여기는 분명히 뭐가 달라. 요 주방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어디?
4: 한번 가보자.
3: 사장님, 아유 수고하십니다.
5: 아 안녕하십니까.
3: 바쁘신가 봐요.
5: 아닙니다.
3: 네, 아 여기서 그러면 초벌 이렇게 굽는 거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5: 네, 1차 던진 거는 오븐에서 하고.
3: 아 오븐에서 하고? 수출 뭐 좋은 걸 쓰시나 봐요.
5: 아 네, 참나무 숲을 쓰고 있고요. 조금 더 향이 더 좋지 않을까.
3: 아 그렇군요. 네네네. 참나무 숲 좋은 거 쓰시고 그럼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러면
5: 집불로.
3: 집불로?
5: 네.
3: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5: 아, 네네네.
3: 아 아, 직불로?
5: 네네.
3: 아, 직불로? 아, 그래서 그 직불 향이.
5: 네네, 직불 향이.
3: 그만 입으로 코로 막 오는데. 야, 한번 살짝 보여주시오.
5: 아, 네. 소금이고요.
3: 소금이요. 네. 얘는 간장. 아.
5: 고추장입니다.
3: 네.
5: 그리고 저는 이제 소금은 소금 한 번 더 이제 뿌리거든요.
3: 한 번 더요?
5: 아, 소금을.
3: 아, 마지막에 하기 전에 한 번 더.
5: 간장은 네. 카레 소스 바르고.
3: 어. 이야.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2차.
5: 네, 2차 네. 과정이고요.
3: 야, 진짜 물이 워낙 세가지고 금방 적이 되네요.
5: 네네.
3: 아, 이러니까 불맛이 그렇게 잘 나지. 이야. 이 차는 거의 다 된 건가요?
5: 어, 네.
3: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5: 이제 훈연을
3: 아.
5: 훈연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탑니다.
3: 오, 네. 직불 위에다가 딱 이 직불 불맛이 쫙 내는 거예요. 야, 근데 확실히 이 직불 연기가 쫙 올라오니까
5: 네.
3: 뭔가 좀 불 향이 확 낼 것 같고.
5: 네, 네, 맞아요.
3: 우와, 오,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5: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약간 불이 붙었는데.
3: 네. 오, 불 붙었다. 오, 오. 오. 아, 한 번에 확 안 타게 적당히 잘 유지하면서 하는 거군요.
5: 네.
3: 어,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한번.
5: 아마 이제 슬슬 잘, 오래 잘. 있으면 탈 네. 거라서 한 번 네. 뒤집어 주시고
3: 봐 주세요. 네. 네. 얼씨구! 불만 좀 잘 주셔주십시오. 네. 예. 얘는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죠?
5: 네네, 계속 이제 한 번씩.
3: 한 번 뒤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안 됩니까?
5: 그러면 이제 훈연이 끝났습니다.
3: 아, 끝난 거예요?
5: 네.
2: 잘 구우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영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3: 아니 왜? 그 정도면 잘 구운 거지.
2: 막 불 나고.
3: 아, 불만 나라고 불을 내는 건데 불 냈다고 뭐라고 그러고 불만 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지지가 막 불을 내는데 그럼 어떡하나. 어? 아, 근데 원래 집불이 불이 잘 올라와요. 어, 그래서 또 불맛이 잘 나는 거기도 하고. 아이, 네가 무슨 맛살 알아?
1: 벌써?
3: 어? 당신 말이야. 아, 잠깐만. 아우, 고기만 계속 먹었더니 뒷맛이 좀 아쉬운데? 응? 입가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사장님, 저희 들기름 막국수랑 초계육수요. 네?
4: 그렇지.
3: 아, 먹어야지.
4: 팔팔 끓는 물 속에 메밀국수. 척척 풀어놓고 바글바글바글 면발에 잘 익혀진 다음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주면 탱글한 면발 완성! 봉긋하게 담은 메밀국수에 들기름 듬뿍, 간장 양념 듬뿍, 김가루도 더하고 고소한 게소금까지, 그리고 활용 첨점! 비밀의 재료는 임금님이 알려줘!
3: 이야, 맛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입가심으로 먹겠노라. 우야, 오, 오, 면이, 이야, 고소한 향이 그냥 여기까지 뿜뿜 올라. 와, 야, 들기름이 막 향이 올라와. 오, 생긴 거 봐, 면.
1: 맛있겠구나.
3: 어, 맛있어. 응? 잠깐만. 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보여요? 뭐가 고명으로 올라와 있어. 아, 요거 다 껍질인가 봐.
4: 아이씨구!

0: 닭껍질이야, 닭껍질. 어머, 이거를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아이고, 여기다 얹으니까 아작아작 씹히면서 엄청 더 고소한데, 맛이?
1: 이야, 야, 이거 아이디어네.
0: 응, 아이디어야. 와, 면이 춤을 춘다, 면이 춤을 춰. 과인이 흡족하구나.
2: 맛있구나.
0: 불기름과 간장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고소한 맛이 배합이 너무 잘 어울려 주는데. 응? 야.

0: 소개구이도 먹어봐 이게.
1: 자, 그 튀김 모양도 얼마나 이쁘네.
2: 여름 별미에 내가 빠지면 서파오. 시원하고 상큼한 초계국수의 열쇠다. 시원한 찬물에 면발의 탱글함이 살아나고 그거 참 모양부터 맛있겠다. 예쁜 닭고기 고며 올려주고 상큼함 더해주는 절임무도 올리고 시원함 하나 더 오이까지 올리고 나면 내가 빠지면 소파지라. 살얼음 도돔 통치미 국물 납시오. 이거 한 그릇이면 여름 무더위는 안녕.
0: 이거 봐. 닭고기 고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와. 먹어보자.
3: 아, 이거 어떡해.

0: 어우, 이거 봐. 와, 진짜 살았다.
1: 거기가 딱 나자갔네.
0: 나 여기서 계속 먹다가 얼음 구멍으로 갈 줄 알았어. 어, 맛있어. 레디고.
2: 이제 몇 회차 계속 가시더니 이제 나름 트렌드도 공부하시고.
3: 아, 근데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아, 내가 휘대 양반, 내가 공부한다 그랬잖아. 공부한다고. 내가 좀 요즘 그 뭐라 그래, 그 요즘 세대들 그 NG 세대, 어? 그 NG 세대 감각을 따라가려고 공부 많이 하고 있다니까.
2: NG가 아니라 MG야.
3: NG, MG. NG 아니고 MG?
2: MZ.
3: MZ. 아.
4: 같은 거. 얼씨구!
3: 편집된 거지. 야, 이 따끈하게 잘 익혀진 닭갈비를 먹고 초계국수 마무리를 하니까 정말 입맛이 시원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2: 그럼 오늘 다 드신 거예요?
3: 그럼 다 먹었지. 응, 다 먹었지. 아, 배도 부르니 또 다음엔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지, 아, 기대가 된다.
2: 배부른데 먹을 생각이 또 나죠?
3: 아, 그럼 내가 뭐 달래 미종인가? 먹을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왕인데? 아, 여름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게.
5: 얼씨구! 발길을 붙잡는 것은 불맛이요, 국수요, 바로 입맛이구나. 더운 날 임금님 입맛 참는 세 가지 맛의 닭갈비. 우리 임금님 앉은 자리에서 한상 가득 수라를 드시고, 비비면 비빌수록 고소해지는 들기름 맛국수에 입안 가득 시원함이 가득, 집 나갔던 입맛도 가득, 얼얼하게 시원한 초계국수까지 그득하게 드셨구나. 우리 임금님 한상 오늘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쉐이킨!
2: 불량!

0: 벗너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봤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가 국악의 높은 담장을 한결 더 낮췄다고 생각하는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그랬나요? 국악의 높은 담이 낮춰졌나요?
1: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까기를 하는 것처럼 국악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잖아요.
0: 맞아요. 아무리 근엄해 보이는 사람도 바둑판 앞에 앉아 알을 까면은 이 친근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모든 시청자들이 국악의 높은 담장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합니다.
1: 네, 먼저 네. 백돌을 잡은 정성호 8단입니다.
0: 네, 정성호 8단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네. 1998년 N본부 네. 9기 공채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는 뭐냐? 네. 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활쏘눈에 있잖아요.
1: 레골라스요?
0: 레골라스. 맞습니다. 네. 그 캐릭터로 등장해서 그냥 근근히 네. 이렇게 먹고 살아왔었습니다. 성대모사 겨우 떨렁 하나, 서경석. 네?
2: 반갑습니다.
0: 예, 저 저거예요, 저거.
2: 반갑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이미 그 당시 서경석은 네. 아주 탑 개그맨이 돼서 광고도 네. 많이 하고 광고 있지 않습니까?
1: 유명한 거야.
2: 공무원 시험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0: 아직도 안 해요. 모두
2: 다 같이 애드립.
0: 네. 네, 합격입니다. 네. 네. 그렇게 서경석이 잘 나갈 때 문명으로 지냈던 정성호 8단 마침내 네. 드디어 개그야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 주연아, 주연이 너 주연아 에? 저는 잘 못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요?
3: 주연아 우와. 너 주연아 무당 주연아
0: 네.
3: 너 주연아 용기 잘 주연아
0: 그만하시지요
3: 주연아
0: 야 그만하시지
1: 네
0: 바로 저거였지요
1: 네 맞아요 바로 그 해죠 또 2006년 M본부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성호 8단이 이런 수상 소감을 합니다.
4: 사람이 오래됐다고? 아이디어도 오래된 게 아닙니다.
0: 내가 언제 울었어?
3: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도 위에서 안 써주니까 8년 무명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진짜로 꼭 이 말은 드리고 싶다고.
0: 정성호 8단 네. 여기 토크쇼가 아닙니다. 그만. 야! 그만해!
1: 네, 그 이후의 시간은 정성호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인데 거기에 안면모사까지 하는 완벽함이 특징이죠.
0: 그렇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추사랑으로 분장하고 뛰어나오는 네. 모습에 네. 추성훈이 네. 정말 직업을 하면 정색을 해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1: 그리고 나도 가수다에서는 임재범

0: 이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름이 이름이 까리예요. 까리. 지하에서 까리라 불렸거든요.
1: 있어?
0: 네, 그래서 오늘 진중하게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연말에 왕 중에 왕에 제가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아, 조사표 좀 긴 듯 했습니다만 네.
1: 너무 길었습니다.
2: 정성호 팔단 본인 목소리가 제일 어색해요.
1: 네, 맞아요.
2: 네, 뭐 상 최고인데.
1: 네. 자.
2: 하여튼 강호가 네. 대단했습니다.
1: 네. 그에 맞서는 흑돌 신승태 6단입니다.
2: 강원도 그 아름다운 네. 고장이 있지요. 속초. 속초의 아들로 불리우는 야생마 신승태. 신승태는 원래 타악을 전공했던 네. 겁니다. 그래서 대학가 요제에서 네. 동상을 받은 팀에서 네. 소리 노래가 네. 아니고 꽹과리 연주를 했다고 해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경기민요를 배웠는데 네. 그 실력이 일취월장. 네. 7년 전이죠.
1: 네.
2: 퓨전 국악밴드 싱싱으로 오, 네. 미국 방송에 그 유명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까지 네. 나와서 K컬처의 신박함을 자랑했는데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나를 버리고 하시는 님은 신비도 먹어서 발병이 난다. 그리고 소리꾼 신승태를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 또 그럴 것이 여러 방송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죠.
1: 네.
2: 호프집에서 먹태는 몰라도 되지만 야생마 신승태 모르면 간초.
1: 네.
2: 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1: 네.
2: 신승태 6단 역시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까리님이랑 붙게 됐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약간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0: 그 당이에요?
3: 아니 선무당.
0: 선무당. 예.
2: 그런 속담이 있죠.
3: 예예. 예.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2: 알까기 몰라요. 자 기대되는데요?
1: 네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2: 네 시타는 헛손질 혹은 또 힘조절 실패로 인해서 이 수업 방지하기 네. 위해서 대국 전에 이제 손가락 푸는 거예요.
1: 네.
2: 뭐 한번 까보세요. 예. 상대야도 까보고 예 그렇게 연습을 하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강도를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미안하네요. 네 그렇지. 정성호 8단 네. 네 그렇게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2: 네.
1: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2: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자리와 경례. 예.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알까하게. 8알씩 보석 끝나 이미 끝났나요? 아 이제 바꾸네요 또.
1: 네.
2: 아 주로 이제 하수들이
1: 네.
2: 그냥 틈만 나면 저렇게 바꿉니다.
1: 저는
2: 정성호 8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2: 벌써 플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네.
2: 네. 딱 바둑판을 넓게 활용하는 정성호 8단 보석으로 봐서는
1: 네.
2: 네. 그리고 약간 촘촘한 듯한 신스테 6단입니다.
1: 네.
2: 자 그러면. 흑선, 흑돌을 잡은 신스테 6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까주시죠. 첫 수. 그렇습니다. 아, 과연 저 한 점이 성립이 될까요? 꽤.
1: 아...
2: 첫 수에 꽤이 나왔어요.
1: 네, 아, 아쉬워요. 알이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2: 네. 거기로 들어가야
1: 아,
2: 낙이 된 알이
1: 네.
2: 저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갔다.
1: 이게 좀 약간
2: 괜히
1: 처음부터.
2: 이제 식경전인데.
1: 네.
2: 신스테 6단은 그 페이스에 빨리 분할.
1: 아니 지금 그쪽으로 이제 명중을 하는 게임이 아닌데
2: 네.
1: 네, 지금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2: 네. 자 과연 아까 연습하는 거 봐서는. 와, 이 정도로 부드럽다.
1: 우와.
2: 내 손가락을 봐라. 자, 그래 놓고!

0: 역시 우와. 깨끗하지 않습니까?
1: 네, 역시
0: 정성호 8단. 이야, 이렇게 되면
1: 기선제압을
0: 했어요. 신세계 6단 상당한 강자를 만났습니다.
1: 네.
0: 대진운이 안 좋아요.
1: 아.
0: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까.
1: 네, 아직 모르죠.
0: 예, 내가 할 길로. 그렇습니다. 네, 네? 야생마.
1: 네.
0: 신승태 6단. 아, 그거 신경 쓰지. 아, 이쪽에?
1: 아, 아.
0: 네, 그렇습니다.
2: 난감하네.
1: 아, 네. 조준이 좀 빗나갔어요.
0: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0: 너무 큰 거리에.
1: 네.
0: 네?
3: 너무 차이가 나. 급이.
0: 이게 오히려 정성호 8단은 아니, 상대방이 실수하면
1: 네.
0: 커피크 승리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가 너무 안 된다. 차원이 다르다.
3: 예. 승태 어떡하니? 우리 승태야. 아너 아이씨.
1: 아 지금 한석규
3: 승태. 아이씨 속초야. 네.
0: 하도 성대모사를 많이 내서
1: 네, 한석규 8단이 온 것 같아요.
0: 목소리를 까먹었어요.
3: 아이씨 승태.
0: 지금 약간 한석규 네? 성대모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1: 오.
3: 다 보라고.
0: 네.
3: 잘 봐 잘.
0: 퍼펙트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실점을 안 하고
1: 네?
0: 완벽한 승리가 그런 알까기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건방을 떨었어요. 네.
1: 네.
0: 실수. 원숭이도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1: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0: 바로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방심한 금물입니다.
1: 네, 맞아요. 이게 알까기는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0: 모릅니다.
1: 네. 이 정성호 8단은요.
0: 네.
1: 2009년 인플루언서 경말금 씨와 결혼해서 슬하의 3남 2녀를 두고 있는 다산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0: 야, 오남매. 그런 건 이제 우리말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 좋다.
1: 와.
0: 네, 넘칩니다. 다산왕. 아니, 진정한 총자왕은 정성호 8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자, 신스태 6단.
1: 네.
0: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한 점을 득점했습니다만은 거리가 늘 멀어요. 단 한 방에 저 세 점을 향해서.
2: 난감하네.
1: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0: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멋진 공격이 없었어요.
1: 네.
0: 과연 저 두 점을 공격하겠다.
1: 오.
0: 네. 그러나 네. 과연 뜻대로 될지?
1: 아. 아,
0: 좋습니다. 저거 괜찮습니다.
1: 아, 그렇죠. 다음에
0: 모든 거 한 걸음 한 걸음. 네.
1: 네.
0: 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그렇게 예. 될까요?
0: 제가 웃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사실 저 한 점이라도 어떻게 처리만 해도
1: 네.
0: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1: 네.
0: 저 한 점만이라도 안 되죠.
1: 어떻게 이렇게 다 빗나갈까요?
0: 약간 지금
1: 네.
0: 페이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대국입니다.
1: 아...
0: 이 정성호 8단의 어떠한
1: 네.
0: 현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네. 대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또 난전을 기도하고 네. 있는 정성호 8단입니다.
1: 네.
0: 역시 영리하지요.
1: 네.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1: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0: 롤스.
1: 문을 열고 나갔어요.
0: 네?
1: 아, 진짜.
0: 오늘 신스테 6단은 야생마가 아니고 병든 마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 왜 그럴까요?
0: 안타깝네.
1: 네.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0: 이제 그 흔들려서
1: 네.
0: 인류를 부르는 모습이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
1: 네. 그 밖에도 또 이제 5초 유아인.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0: 6초 넘어가면은 아닙니다. 5초.
1: 1, 2, 3, 4, 5.
0: 네, 네, 네.
1: 1, 2, 3, 4, 5.
0: 네. 네.
1: 그리고 트로트계의 구교환이란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아직
1: 네.
0: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망뿐입니다.

0: 만나를 해야 되겠지요. 자, 뭐 가지고 논다는 표현. 네.
1: 네.
0: 그러면 네 이렇게 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오.
0: 그래 그렇게 예.
1: 이게 또 살짝씩만 해도
0: 그렇습니다.
1: 알아서 떨어져 주니까 네. 지금 정성호 팔단이
0: 알아서 떨어져 준다.
1: 살짝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0: 신승태 육단을 무시하는 네. 이야기 아닐까요? 제발 한 점이라도
1: 제발요.
0: 네. 과연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 속초 내려가자.
2: 근데 이 장면만 보면은 오히려 정성호 펄다님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러네요. 난 망했다. 오히려 네. 정성호 펄다님 떨렁 하나 흙을 잡은 선수 같고.
2: 네.
0: 자세 봐서는 신승택이 되게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네. 예, 혼돈 없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자, 끝내기 데려가네요. 자, 멋지게. 과연 농계탑.
2: 우와.
0: 네, 농계탑으로 아, 네. 이렇게 끝내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은 너무나 쉽게 네. 가볍게 이 백을 잡은 정성호 8단의 승리. 첫 대결에서는 정성호 8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2차전 시작합니다.
2: 포석이 되게 특이해요.
0: 어, 네. 야, 신승태 6단 자존심이 상했던 어. 거예요. 그냥 공격으로 나가겠다.
2: 어, 다 앞으로 예, 나왔네요.
0: 예, 거리가 좀 먼 거리였으니까 네. 어, 사정권 안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겠다.
2: 네.
0: 반면 정성호 8단은 저렇게 붙어놓으면 네.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좀 완전히 어. 신승태 6단을 속된 말로 봐버린 거지요.
2: 네.
0: 이렇게 해도 다니기가
2: 그렇죠. 지금 약간 무시하는,
0: 무시하는
2: 게
0: 겁니다.
2: 보이고 있어요.
0: 저런 보석은 사실은 없습니다.
2: 네.
0: 그러나 결과는 모르지요.
2: 네.
0: 자, 2차전도 신승태 6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는 네, 아 이거 네. 밥 꿨네요. 어. 엄지타법이 정확합니다.
2: 네.
0: 어,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저 속점을
2: 네.
0: 향해서
2: 잘 네. 들어가면은 네. 새 알도 떨어질 수
0: 그렇습니다.
2: 있잖아요. 그렇죠.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우, 꽤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성공은커녕, 네, 꽤 안 된 게 다행입니다.
2: 네.
0: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2: 네.
0: 예, 오히려 빗맞아가지고.
2: 네, 다행이에요.
0: 예, 야, 다행입니다. 자, 오, 어. 그렇게. 오.
2: 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공격. 세 점을 향해서.
2: 오! 네!
0: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야, 생마! 승진대 6단 상하다!
3: 미나노!
0: 멋진 수를 보여준 신승태!
2: 와, 드디어!
0: 네. 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이러면 이제 풀리는 겁니다.
2: 네.
0: 알까기 몰라요.
2: 그럼요.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제 2차전에서
0: 지나치게 건방을 떨었던, 네? 네? 정성호 8단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2: 네. 네.
0: 당황입니다. 얼굴 빛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2: 네.
0: 당황하는 기색이? 네. 우습게 봤죠, 너무. 네. 네. 아,
2: 오,
0: 당황은 커녕 차분하게
2: 네.
0: 처리합니다.
2: 역시,
0: 어딜 들어와.
2: 네. 역시 정성호 8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참 동안이에요.
2: 네, 어, 맞아요.
0: 네. 누가 저 50대로 보겠습니까?
2: 맞아요. 진짜 동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2: 피부도 너무 좋아요.
0: 네, 피부도. 네. 아유. 네. 네. 승자의 여유입니다.
2: 네.
0: 만약에 치고 있으면
2: 네.
0: 귀에 안 들어옵니다.
2: 네, 맞아요. 네. 지금 신승태 6단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렇거나 저렇거나 네, 네.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2: 네.
0: 저 동문서답이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그거. 네, 좋아요. 자, 과연 저거는? 와, 보고 있습니다. 신승태, 사다 신승태 6단.
2: 와.
0: 저희는 사실 뭐 정성호 8단이 네. 승리하든 신승태 6단이 승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0: 한층 약간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약자로운하게 되네요.
1: 네.
0: 네. 뭐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두 선수라도 좀 네. 지고 있는 네.
1: 맞아요.
0: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의치 않고 정성호 팔단은 어? 네, 노련합니다.
1: 너무 깔끔하지
0: 않습니까? 네. 내 알은 그 자리.
1: 네.
0: 상대의 알만 공격하고 네. 처리하는 네,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과연 네. 이번에는 어찌 될지 성공을 할지?
2: 아.
0: 오. 그러나
1: 네.
0: 1차점과 달리
1: 네.
0: 뭐 한 점 차이입니다.
1: 맞아요.
0: 크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네.
0: 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과연 저건 어려운.
1: 오!
0: 안타깝습니다.
1: 네, 논개답법이 됐네요. 네.
0: 그래도 네, 논개답법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1: 네.
0: 네. 과연 그래도 두 대국자는 양반이에요. 매너 좋습니다.
1: 네, 맞아요.
0: 왜냐면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 네. 네. 위치까지 가서 막 비키라고 그러고
1: 맞아요.
0: 막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0: 두 대국자는
1: 양반이 아니었네요. 네.
0: 양반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다. 이제 깨달았나 봐요.
1: 아, 몰라서 못하고 있었나
0: 몰라서.
1: 봐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안 비켜주네요. 안 비켜줘도 네. 할 말 없는 겁니다.
1: 네.
0: 네.
1: 자,
0: 과연 자리까지 이동했는데 보람이 있을지 네 하여튼 그런,
1: 네,
0: 그런
1: 뭐,
0: 정도
1: 그래도 네. 그냥
0: 예. 네,
1: 뭐,
0: 사이에 끼인 네.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어우 자 1타 2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8단 흑 두 점을 향해서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역시
1: 네.
0: 프로입니다.
1: 네.
0: 자 흑이죠.
1: 네.
0: 저거 굉장히 유리한 네 위치입니다. 자 아 안 돼요.
1: 아, 신중하게.
0: 저런 현상이 네. 이제 자신감 보죠.
1: 네.
0: 자신 있게. 네, 자신 있지 않습니까?
1: 아, 진짜 정성호 예, 팔단은 저... 아주 깔끔해요.
0: 정성호 팔단 정말 잘하네요.
1: 네. 아, 이제 한 알 남았어요.
0: 정성호 팔단을 못하는 게 뭔가요? 네, 다 잘합니다.
1: 오.
0: 죽으려고 네. 환장 했지 왜 또 그 한 점.
1: 보통은 이제 하나가 남으면 도망을 가는데.
0: 가는데 날 죽여주세요. 날 처리해주세요.
1: 역시 야생마 답습니다.
0: 아, 네. 아 저거 끝내기 들어갑니다.
1: 아
0: 여기서.
1: 진짜 신승태 6단은 오늘 네. 의상도
0: 네.
1: 일부러 흑돌 백돌 상징하는 블랙 앤 화이트를 입었는데.
0: 네, 준비는 좋아요.
1: 네.
0: 준비성은 늘. 본인이 스스로. 야 어떻게 보면 상대를 우롱하는
1: 네.
0: 우롱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1: 네.
0: 3대 1이다.
1: 네.
0: 네, 그것도 멋지다고 신승태 일단 추접스럽습니다. 저거는
1: 네.
0: 맥없이 끌려가는데
1: 네.
0: 자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1: 네.
0: 한번 멋지게
1: 진짜
0: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예.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서 1타 3득이 나오느냐?
1: 우와!
0: 3득은 안 나왔습니다만 득점을 올리는
1: 네.
0: 신승태 6단! 속초의 아들 신승태! 와
1: 깔끔했어요. 네.
0: 아, 아까 그거.
1: 아, 이게 약간 먹히나 봐요, 이게.
0: 네. 좀 동정심 유발.
1: 네. 네.
0: 어 그런 거 없어.
1: 아.
0: 어 그거를.
1: 아니.
0: 네.
1: 지금.
0: 네. 어떤 바보가 자기야를 네. 연달아. 그것도 넘어가. 네 결과.
1: 아 노래를 해주면. 어. 오 봉산 꽃대기. 애와 돌배나무
0: 네 거기까지 네.
1: 오 과연 네.
2: 이런 뭐까지
0: 와 과연
1: 에?
0: 와 분진화를 깔아요 와 여기 지금 여러분 이야 자 요게
1: 에?
0: 만약에 무승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데

0: 2차전은 정리했습니다.
1: 자, 이제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흑돌 신승태 6단 성공해 주세요.
0: 네. 자, 신승태 6단은 집중해서 중앙에 네. 이 세 점을 포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넓게 활용하겠다. 네. 정성호 발단은 세 점을 포진을 했고요. 자, 이게 세 알이기 때문에 첫 득점이 매우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첫 득점 성공해야 됩니다.
1: 신중하게.
0: 꽤기 나오면 안 돼요? 그래도
1: 오.
0: 네, 미칠 거 없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네. 네. 신승태 6단은 1차전 다르고 2차전 다르고
1: 네.
0: 지금 결승전에는 오, 진짜 프로다운 모습.
1: 네. 이제야 손이 풀렸나 봐요.
0: 이제 풀렸습니다. 와, 그러나
1: 와.
0: 정성호 8단이네요.
1: 역시
0: 네. 네. 차원이 다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깨끗하게 득점을 네. 하는 정성호 8단.
1: 네.
0: 졸지에 떨렁 하나 남은 신승태 6단.
1: 네.
0: 그러나 이것도 처리하면 모릅니다.
1: 네.
0: 실수 없어야 됩니다.
1: 네.
0: 네! 성공하는 신승태 6단. 이게 웬일입니까?
1: 와.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1: 네.
0: 신승태 6단. 멋집니다.
1: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 없는데요.
0: 알 수 없는. 저게 만약에.
1: 네.
0: 정성호 8단이 네. 실수라도 나오면.
1: 네.
0: 네. 역전 들을 것 들은 겁니다.
1: 과연.
0: 어. 어. 네.
1: 아.
0: 방해된다.
1: 네. 이제는 아. 흔들리지 않겠다.
0: 네. 네. 자. 제가 볼 때는 정성호 8단. 평소 실력 같으면 충분히.
1: 와!
0: 역시! 국악의 날 지정기계 말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 최종 승자는 정성호 8단입니다. 여기 이제 사인을 네. 여기 해가지고 재밌게 잘했어.
1: 아.
0: 어, 저렇게 못한 사람이 저렇게 이겼구나.
2: 이야,
0: 진짜.
2: 진짜 잘한다, 성호는.
0: 자, 축하드리고.
3: 아~
0: 자, 수고 한 말씀해 주시죠.
3: 아,
4: 오늘 어쨌든 즐거웠고
3: 예.
4: 야생마로 다시 돌아가서
3: 예.
4: 속초에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1: 속초에서
0: 신스대 육단도 잘했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3: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알까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오늘 고수님을 만나가지고 한수 배우고 갑니다.
0: 국악의 날 지적인 알까기 시즌2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이것도 이따 쓸 거고.
1: 응. 진짜 안 보이는데 괜찮아.

원화금차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조선 땅 대한민국 진도군 지산면 인질이 박신혜의 가중에 변고를 당하여 부중고은 대신이가 수삼삭이 지났는데 원자의 천문하고 근자의 복문하니 넋이라도 오시고 혼이라도 오르시자고 이정성이 되었습니다. 사의 수부용왕님 신기보호하사 속출강림하셔 물비소시하소서.

0: 두 개는 박아야 된게. 남녀 혼신 만드는 것도 오랜만.
1: 직접 만들어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2: 어차피를 만들어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옛날에는 몇 년에 한 번씩을 시도를 했었는데, 또 지금 한다 해도 옛날 전통식으로 이렇게 호수아비를 만든 게 아니고, 마네킹을 갖다가 이게 끝이라고 아마 봐야 될 거예요. 내 나이를 봐서.
3: 옛날에는 그 밤나무를 여기다 넣고 시체를 형상화시키는 거야. 가장 사람이 원한 짓이 많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녀 간의 육정을 모르고 그냥 죽은 청춘 귀신들. 물에서 어제 건졌잖아. 한 분은 이제 가서 마저오고. 이 허수아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합방을 하면서 의미란 존재는 싹 없어져서 두 분이 다 죽은 원한지심이 그날부터 해원이 되는 거야.
4: 자, 박희망자요, 정신망자요.
5: 네. 네.
4: 결혼하러 갑시다.
5: 예. 네.

자, 오늘날 사람이 산 사람도 짝이 있다가 안 합니까? 저승에서 못다 짝 못고 있는 우리 저승 용원님들 오늘 홈맞이 다 들어왔으니 짝 잘 만나서 신혼박 차려드릴 테니 오늘 결혼식 더

지금부터 일명 저승혼사꾼인 영혼거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전환예와 초래의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예와 초래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설이 많으나 천상의 북두구진 중에서 자미성군은 인간의 수복을 맡은 천관이므로 결혼식도 자미성군이 마련한 것으로 믿고 기러기를 선물로 하여 전환예를 올리고 백년의 해로를 맹사하고 수복과 자손 번영을 비는 의식으로서 전하여 내려왔습니다.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토록 부부의 정절을 지킨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초래청이 마련되었으므로 전환예는 이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례배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자리에 출하실 준비를 하시고 집사의 명을 받길 바랍니다. 서지성말. 신랑은 초래청 동편으로 출하시오.

진관진세 서관우남 부관우북. 여기서 관자는 대야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랑의 손 씻을 물을 남쪽에, 신부의 손 씻을 물을 북쪽에 대령하시오.

신부는 먼저 두 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예. 신부 예. 서답 1배, 신랑은 1배로 답을 하시겠습니다. 신랑 배

마지막으로 서답 일배를 하겠습니다. 신랑은 다시 일배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배 다음은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술잔을 양쪽에서 올리는 시기인데 이 말을 술잔 근자를 써서 행근베레라고 합니다. 행근베레, 행근베레는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옵니다. 시자진찬, 시자는 술잔을 신랑에게 주십시오. 시자짐주, 시자는 신랑 잔에 술을 부으시고 신랑은 읍하시고 술을 땅에 약간 부시고 조금 부세요. 이건 지신에게 알리는 의식입니다. 안주는 젓가락으로 상위에 진찬하시기 바랍니다. 우침주, 시자는 신랑 신부 술잔에 다시 술을 부으십시오. 서부거 음불제 무효, 신부는 술잔에 다시 술을 부었으니 신랑은 읍하시고 신부는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표주박 배례가 있겠습니다. 시자가 침주. 시자는 표주박에 각각 술을 부으시오.

신랑 신부 서로 표주박을 바꿔주시오. 각 거음으로 예를 갖춥니다. 신랑 신부 각각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네. 각종 기소 신랑과 신부는 각각 반절로 읍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일륜지 대사. 일륜지 대사 중에서도 가장 큰 대사가 혼인인데 이 제례가 한 시간이 넘습니다. 제례 의식이. 그래서 부부는 이성지합이라 다른 성이 만나서 같이 합의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예법이었습니다. 이성지합이요 생민지시라 백성을 낳기 시작한다. 만복의 근원이라. 이런 예가 불과 70년 사이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원장님께서 이거 3년 전부터 이걸 좀 한번 재현해 봅시다 해서 각국 끝에 이렇게 간단하게 가가 예례를 맞추지 않고 저희들 진도에서 행해지는 것을 조금 많이 감미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거 손에다 들고서 전에 올라 전지석 지하 내려 용궁지 성님이 큰 구판을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평일인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식긴꽃이라고 하면 다들 좀 서름?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식김에는 즐거움도 있고 서름도 있고 조상님들 좋은 대로 가시라고 또 산 사람 또 복 많이 빌어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살아서 인연 못 맺은 사람들 저승 가서 또 인연 맺어준다 아나요? 그 얼마나 좋고 싸주 응? 저 아주 겁나게도 크게도 만들었어 그냥 이렇게 혹시 집안에 결혼 안 하고 있는 자손들 있으면은 또 오늘 혼사 이거 보고 가셔서 또 좋은 짝 좀 만나게 해주십사 하고 우리 뭔 소린지 알겠지라 조상님들 전에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갑니다 꼬지꼬지 집어서 갑니다 또 조상님들 식김도 하고 고풀이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 딱 빤홀 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성님 모셔봐야 되겠지라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로또도 사고 하재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사면 육각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재성님을 한번 모셔다가 돈도 많이 벌어주고 건강도 많이 많이 주십사고 재성님 한번 모시러 가봅시다 아.

0: 자, 우리 성주님은 그래도 집은 한번 잠깐 모시러, 성주님 잠깐 모시러 가는데 그대도 안 갔어.
1: 네.
0: 가라 우리. 자, 성주님 잠깐 모시러 가서 노적 재물로 가봅시다.

0: 아니 그렇게들 좋은가 아주 뭐 자기들 시키도 안 한 것을 막 하고 있고 그렇게 빨리 받고 싶은 값어야 뭐 사주려고
1: 아파트 사줘야 되나
0: 복채는 갖고 왔어 아주 거덜 내일 거니까 잘 자 어찌됐든 자석 들도 잘 되고 이 집안도 곳간이 채워져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2: 네.
0: 한톨 한톨이 건강과 재물로 드리겠으니 많이 받아가기보다도 한톨을 받아가시더라도 정성 있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재물 채우러 갑시다.

정상 속에 끝없고 입없는 평일이요 그 나무 다리 놓아 영과 욕과

그동안 나와 저게는 무슨 게 싫었던 걸 은기 높게 싫었더라. 그 은기를 벌써 보니 우리나라 염주실로

예. 우리 신랑 신부 짝도 맺어줬는데 조상님 전에 어찌 하직 없이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직이나 한번 청해봅시다.

그때 박수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신 우리 조상님들 전에 어찌 그냥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님은 품에 다으시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 가고 극락 가실 적어 전궁 없이 위가리 전궁이야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

0: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hake it! Korea!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왔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아래에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빗물이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 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영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산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혼노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4: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는 논동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동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동사는 물이 없으면은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0: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남아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골제.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1: 이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통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만경 벌판이나 진제 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 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0: 물길을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만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한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2: 잠깐.
0: 예전에는 흥겨운 농욕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쌀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3: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2: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지 같은 거의 좋은 쌀 신동지인 신동지를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지는 알아주잖아요.
3: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2: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 보야 하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보야 하고
3: 반듯해야 돼요. 길이.

0: 벽골제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1: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게 당시 소설 속의 축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0: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0: 찰의 역사 잊지 않으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이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막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나를 갖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금고였다고 합니다.
0: 일본인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1: 이게 쭉 들어오세요.
0: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1: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원래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약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갔어요.
0: 역사는 기억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징계맹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령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

0: 하나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0: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페이트 선교사님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1: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사회 고장 김재. 전통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싱싱해.
0: 100년이 넘은 김재 전통 시장.
2: 예.
0: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3: 저건 미니 족발 12,000원. 응, 껍데기요. 맛있어.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0: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 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0: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제 전통시장입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김제 씨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조문이라고 써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보시는 위로. 안녕하세요.
4: 어머. 우와. 어머. 오정의 씨 아니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어머나 반가워라.
3: 아니 근데.
4: 어머, 뵙고 싶었어요.
3: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4: 감사해요.
3: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네.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예.
3: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네네네.
3: 이게 무슨 일일까요?
5: 이곳에서 아버님이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3: 아버님이라고 하면
5: 시아버님.
3: 시아버님께서.
5: 예.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3: 아, 그러셨어요.
5: 예.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3: 그렇죠.
5: 그러니까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3: 맞습니다.
5: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3: 맞아요.
5: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시고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3: 아, 그렇구나.
5: 네네네.
0: 네,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배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 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5: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0: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배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배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한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0: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5: 아주
0: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5: 너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진짜.
6: 우리가요 무슨 무슨 때 될 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0: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6: 예쁜 핑크.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7: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6: 그렇죠.
7: 네.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6: 그렇죠.
0: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6: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 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6: 손 충분히 벌 수 있어요?
5: 예, 있죠. 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6: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5: 그렇죠.
6: 네.
5: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6: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0: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1: 환영합니다.
0: 네.

0: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내음에 취해 혹시 뉘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서.
1: 아유,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예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1: 네네.
2: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저희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2: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2: 아.
1: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우와.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2: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1: 네, 제철 우와.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2: 죽순이고요.
1: 이거는 애기 열무.
2: 애기 열무.
1: 그다음에 텃밭에서 기른 머위를 들깨로 탕을 했어요.
2: 머위탕.
1: 그다음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키운 신선초로 장아찌를 했어요.
2: 신선초로요?
1: 네. 와. 근데 향이 독특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2: 2년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1: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2: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1: 좀 얼큰할 거예요.
2: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1: 네.
2: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1: 네.
2: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1: 네.
2: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0: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2: 밥 약분에다가 네.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0: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2: 딱 비비게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가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 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1: 네.
2: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1: 네.
2: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에요.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1: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2: 아, 그렇구나.
1: 네.
2: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닭볶음탕. 네.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0: 어쩜 이렇게 철 맞춰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2: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지에다 다 문댔네.
0: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2: 평야서점 책방?
0: 녀석을 따라간 곳 얼핏 보기에 평범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2: 오, 너무 예쁘네. 근데 이 나지막한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진짜 제비집 있어. 우와.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3: 예,
2: 신발 뽑고 들어옵니다. 예. 우와.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예.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4: 네.
2: 이게,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에 올라가도 되죠?
4: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2: 어머나.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0: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2: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발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 아, 네, 뭐
2: 원래... 혹시 대여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4: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2: 아, 그리고 오래된 집 같아요.
4: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2: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4: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2: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4: 아, 원래 저는 방송국 PD.
2: 방송국 PD요?
4: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서 특히 여자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2: 연결이 안 돼요.
4: 그렇죠. 막 네. 맨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2: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그 간극이 컸던 사람. 인데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 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4: 사실 저기 네. 이 공간은 네.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2: 아, 그래요?
4: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함께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네.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2: 네, 어머머머머
4: 이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집을, 그렇죠?
2: 리코터가.
4: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 있었나 보다.
2: 잔상이 어릴 적에
4: 네, 네. 있었고.
0: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 한 잔과 책. 남은 일정은 아예 취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자라준 곡식이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풍광과 잘 어울리는 장단과 가락이 있지요.

0: 귀여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예, 만났습니다.
1: 와, 아, 선생님. 선생님, 그대로신 거 같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근데 네. 처음부터 그때 서초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동에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멈췄어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야,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1: 아, 풍물원.
2: 나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1: 아.
2: 오정희 씨 못 나오고. 이쁜 오정희 씨 온다고 해서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네.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예.
0: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농악 보존회인데요. 저는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2: 우리 김계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계는 대동꽃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꽃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뭐예요?
2: 호남 평야가 돼야 호남 우도라는 되는 거지. 우도 농악이라는 거지. 호남 평야가 안 되면 호남 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우도 농악이 못 지는 거. 이제 호남 평야의 농경 문화를 수담은 대동꽃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0: 김제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4: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허름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겁게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울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근데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어.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5: 젊으신 분들. 또 농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2: 개개. 응? 개개.
0: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의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2: 김계 호남우도

0: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산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사, 글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 때부터 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거점 지구로 해서 그 군대가 항상 해군이 상주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지도에 고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0: 망해사에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이철시 때 한감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쌀을 수탈해서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못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을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녘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녘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0: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제골입니다. 벽골제죠. 벽제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 봐. 소세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제. 왜 갑자기 벽제골이다고. 어? 선생님이세요?
2: 네.
1: 어?
2: 아이고
1: 화이팅! 아이고

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깊고 웅장해 다른 악기들을 능히 거느릴 만하다는 의미다. 거문고는 6개의 명주실이 이어져 있으며 16개의 괴 위에 석주를, 기러기 발 모양의 안쪽에 나머지 석주를 얹어 연주한다.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보고 고쳐서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하게 날아와 춤을 추니 현악금이라 이름 지었다. 훗날 줄여서 현금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검은학을 뜻하는 현악, 현악기를 뜻하는 금자를 붙여 현악금이라고 했다가 훗날 현금이 되었다. 현금을 우리말로 하면 검은고다. 옛 벽화에서도 검은고를 연주하는 그림이 전한다. 5-6세기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중국 지린성 지안시 벽화에는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가 현악기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일본에 전해진 가야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고, 가야꼬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악사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시라기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문고라는 용어가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제주시립 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벗너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0: 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4: 가면 자진몰이 자정 무라다다.
2: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이거 어떻게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2: 멋있다. 잘한다.
0: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무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뛰시랴, 돌리랴, 스텝 밟으랴.
1: 대단합니다 정말.
0: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1: 아 재밌죠.
0: 이 스텝 밟는 게
1: 끼가 있어. 잘해요.
0: 자, 아, 재밌네요 이게.
1: 잘해 잘해.
0: 찌르고
1: 역시.
0: 아 재밌겠습니다.
1: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Shake It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ke It
2: 코리아.
1: Shake It
2: 코리아.
1: Shake It
2: 코리아.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요렇게.
3: 우와, 잘한다.
1: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4: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5: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 버리는데.
0: 인사.
1: 자.
6: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번화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번화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0: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1: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2: 아, 너무 잘하시네요.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자, 하나, 둘, 셋.

0: VR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뛰쳐 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1: 아.
0: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 하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2: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3: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2: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
2: 원래 판소리 좀 하시지 않나요?
4: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2: 취미요?
4: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3: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2: 아, 얼씨구, 어이,
4: 얼씨구라 절씨구, 아, 얼씨구라 절씨구,
2: 잘한다 얼씨구다.
4: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 나 절씨구.
2: 아, 잘하네.
5: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신데요.
2: 취미 한 20년 했네.
4: 네. 네 맞습니다.
3: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점프를
5: 이렇게
2: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3: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씨의 자반 뒤집기인 아~ 것 같아요. 네. 아,
6: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3: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할 때 상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6: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3: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느닷 네. 팀에게 바라는 점은 준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6: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2: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2: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3: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5: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앵맥이 타령입니다. 앵맥이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앵맥이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요. 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액메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발식구!
2: 허루 애기야 허루 애기야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제이킷 코리아 화이팅!
4: 제이킷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제이킷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6: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0: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1: 아이스!
0: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2: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4: 이리 혼노라 업고 놀자.
5: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6: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7: 김준수 선생님.
6: 선생님, 선생님 되셨었는데.
7: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6: 욕심나는데요?

0: 오랜만에 또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겨보라 봉황돌이라 대관짓 권해보라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태 재배. 자, 조금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을 해 주십시오. 예. 행 교배래.

0: 나영정
1: 부정님 내요. 남산 부주
0: 봉양대
1: 한민국

가정에 가지고 불쌍하신 망자씨들 극락세계 보내는데 어찌 영정이 없을까요? 부정이 없을까요? 업안에도 영정아, 전에도 영정아, 심리 밖에 영정아, 우리 안에 영정아, 아버님은 천하 영정, 엄마님은 지하 영정. 영정 부정 있네. 착실히 가라내자. 남자 눈가 가짜 실로 따라들고 무다들다. 영정 부정 있네요. 여자는 치마자락에 무다들던 영정아. 뒷동산에 지치 올라 청솔잎에 노던 영정, 헛솔잎에 노던 영정, 대천지야 저 한바다 울거품에 노던 영정, 원가 영정, 건가 영정, 기르고 니축하는 영정 부적을 착실히 갈아내자. 1세 동방 절두량, 2세 남방 특장녀, 3세 서방 구정토, 4세 국방여양강, 도랑 정정 무아래, 3부 철령광차, 야금적 성모진어, 원사자비 밀가오, 안석소유 제하금, 개유무심 탐짐제, 종신구의 진선생, 일체하금 개참해, 참해지는어, 어짜옹, 살방 어짱 어째. 저런 본 듯하는 영성 부정으로 탁해내.

아파도 골맥인데 마대마가 아파도 야 골맥인데

극락하실 때 골맥에서 왕아님네 문을 열어야 마출에 가는데 오늘날 불쌍하신 오늘날에 영가시들 골맥에 문을 열어 넋이라도 돌아놓고

0: 강아들만 잡고
1: 그렇죠.
0: 이산을 주름 잡고 500구경 우철용 잡혔고 잘 잘용

two.

0: 지원군으로 아하하하 전제 천자를 섰나 방광선 도설천 강호병 창불의 중천 우바사 우바사 천왕님네요. 오늘 나 골매기 서왕님네로 먼저로 모시는 것은 불상고에 참하시 금일망자시들 극락가시는데 먼저로 골매기네 문을 열어야만이 망자시들 굿바들아 넋도 오고 혼도 오고
1: 어디야 어디야
0: 골매기 문을 아니 열면 아무리 굿바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곳이라
1: 어디야
0: 이 성포배는 못 만나고 저 성포배를 만나가지고
1: 어디야 어디야
0: 날에야 꽃 피워놓고 입혀놓고 만단짓으로 차려놓고
1: 어디야 어디야
0: 산 사람 뭐 결혼식으로 하지만은
1: 어디야 어디야
0: 주나 귀신은 오늘날

0: 사전에 모셔놓고
1: 어디야 어디야
0: 있는 거는 적사오고 없는 거는 만천만 원
1: 어디야 어디야
0: 불쌍하신 오늘날 망자씨들도
1: 어디야 어디야
0: 오늘따 예 홀례식을 해가지고 첫성배필 만나가지고
1: 어디야 어디야
0: 일산록은 적게 타고 저성록으로 많이 탄 연골로 청춘에 떠나가고 한만한 연가시 원만한 연가시들
1: 어디야 어디야
0: 너도 보고야

0: 나이다. 보는 거는 사람이요.
1: 그렇죠.

뭐노 화식을 먹고 살아도 지척일로 모르고 살지만은 죽음의 귀신은 앉아서도 명금 철려 서서 마

0: 3년 가시들
1: 어디야
0: 예고 받아서 극락 가실 때
1: 어디야 어디야
0: 그 세상에 살아 생전에
1: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0: 보다 한하늘로 첫성 가서 극락 가서 붙이고
1: 그렇죠
0: 한을 풀고 극락 가서 원을 풀고 극락 가시로
1: 어디야
0: 세상에 마디마디 맺힌 거로 금일 금시에 다 풀고 뒤돌아 보지 말고 원 없이 가자시라 한 없이 가자시라 남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36만 21만 9500 동명동원 대자대배 암에 타고 하는 곳은 엄망 가운데 극락이라 땅은 황금이요 총을 뱉으면 구슬이 되고
1: 그렇죠.
0: 연못안에 연꽃은 사시장장 피어 있고
1: 아니야,
0: 물 밑에 갈린 모래 순색으로 황금이요 오색난강이 청왕동에 집을 짓고
1: 그렇죠.
0: 산후마루 호박진주 두레시 세계 땅
1: 예 그렇다
0: 정부 산부 둘러앉아 장계되고 밤이면 기박 뛰고
1: 그렇죠.
0: 기박 장계 힘써 뛸 때 요조 승려 군자

0: 소물 두 곡, 백합동화 소물 두 개. 앵무공자 두 개, 접동새는 이리 날라 저리 가고. 저리 날라 길이 온니. 마디 연불이요 치지는 것이 설법이라.
1: 그렇죠.
0: 아마도 저곳이가 극락세계 와연하다. 아니 듣고 말거니와 차마 듣고 아니 갈까요. 오늘날에 불쌍하신 망자시들요.
1: 그렇죠.
0: 오늘날 홀레 착실히 올려서 남자는 총각은 오늘 따위 몽다리로 면하고 처녀는 부사기로 면해가지고 처성배필 만나서 석은 손길 부여잡고 원없이 가고 한없이 가고 부모 형제 거기에 맺힌 한이 끄들라 마디마디 고를 다 풀고 가시고 못돼먹고 살아간 명복은 부모 형제 일신 거기에 모두 다 처자 권수 거기에 다 이렇게 점지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어쨌든 이 불쌍하신 망자 가정 안에 청춘 죽음 나지 말고 소년 죽음 나지 말고 모든 액마금을 다 막아가시고.
1: 그렇죠.
0: 여기 오늘 국립진도 국악원에 오신 여러 여기 손님 내 모두 관객 여러분들 이래 오셨다가 가는 길에 어쨌든 불쌍한 망자씨들은 이성배필 홀례식 올려가지고 극락세계 가시고 여기 오신 관객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 가정에 안락하시고 자식에 탄생하시고 만대유진하고 백대천성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됐고 올 병원년 해분에 나쁜 액살로 다 막아가라고 제가 살풀이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0: 악담살 부담살 관제 귀신살아 재물의 손재 처살지살 급살화살 망신살로 막고 물의 수살 부울의 화살 남겨 목신살로 돌게 석신살로 부부의 이별살로 자식에는 애중살로 경제간의 융기살로 일가친척 하목살로 청강살 내망살 중림살 중독살 내중 뱉고 점령살로 뱉고 대살로 다 막았어.
1: 그렇죠.
0: 한 달도 서른 날로 360일로 하루도 12시에 추나 동절 다 지나갈지라도 가는 길에 명타시고 오는 길에 복타시고 최수환계 대통하시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먹은 일로 뜻과 같이 소원 성취대로 정지.

0: 잘하십니다. 박수 나오네요. 예.
1: 감사합니다. 못해도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고 이러면 그 기분도 좋고 신명이 납니다. 예, 죽은 굿이라서 뭐 신명나게 굿은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조목조목 우리가 이렇게 굿을 오늘 합니다. 잘 보시고. 예. 여보소.
0: 예.
1: 불상고에 참하는 망자씨들.
0: 그렇죠.
1: 골목의 소왕님 내 문을 열어야만이 귀신이 출입하는 연골로 녹도 오고 혼도 오고 굿받으러 오는 갑습니다.
0: 예.
1: 우여차 골목의 소왕님 내 대모시.

0: 야.
1: 하염없어. 치받아보니 34만 내려 내려다보니 145리 땅이요.
0: 그렇죠.
1: 들여다보니 솜씨 소작이와 한각시 분각시 연조당 분조당 가발량 수발량.
0: 예.
1: 청정 대두란에 오늘따 골목에 서왕대를 모시고 왔어.
0: 그렇죠.
1: 동은 청정 옥장문 열고 남은금서 하단문 열고 서는 뱉고 금강문 열고 북은 뭐 흑장문 열고 중앙항천 지옥문 열고 천지천 자지충 강항청 도설천.
0: 그렇죠.
1: 강무병청 우례중청 오늘따에 천왕님 밑에 골목에 서왕대를 모시고 왔어.
0: 예.
1: 이대 이름을 아는지요. 천년숲의 일록서 하니 말로 항로의 구암증인가 강태공의 낙식대인가 귀신의 폐리대라 이대 끈잎된 이마다 그렇죠. 귀신의 앉아 울음을 누니 금은밤 야상경의 푸른가세 검은 옷에 흰기태 들어잡았으니 사방 지동 천왕님 밑에 골목에 서왕대가 분명하다.
0: 예, 그렇죠.
1: 어이야 오늘따 불상고에 참하는 망자시들 극락가고 시험 가는데
0: 예.
1: 저성법에 만나가지고 이성법에는 못 만나고
0: 그렇죠.
1: 청춘가고 소년가고 한 많고 원 많고 나이가 많아서 죽어도 혼례를 못 올리면
0: 예.
1: 죽음의 잔체를 하는 그런 마당에 오늘따 예. 어쨌든 이 구슬 해가지고 녹도 오고 혼도 오고 골매 그렇죠. 수왕님 내 문을 열어놔시 불쌍한 영가시도 왜 국받으러 안 오시겠노.
0: 예 맞습니다.
1: 그리 먼저로 이렇게 예 골매 수왕님 내 문을 열어놓고

0: 참여계의 구세 당가라 합니다. 그 구타는 집에 있으면 참 이렇게 예, 희왕 때 연왕 때 눈물도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 이렇지만 이게 하나의 예. 공연이 되다 보이겠네. 그렇게 시간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0: 나중에 망자꾸 탈 때 그거를 하나하나 설법을 외워서
1: 예.
0: 오늘날에 여기 원래 저기 구타러 가면 우리 여태에 그래도 돈 한 푼씩 다 걸어주는데 골목이 소왕대에
1: 네, 맞습니다.
0: 아무리 공연에 망자꽃을 한다 해도 그냥 가지를 못한다. 그랬기네 요 거소
1: 예,
0: 그래도 구타러 예. 자꾸 다, 국보로 다니는 거기 있어가지고 빔이 안 오고 막 뜯어가지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
0: 아이고 그러게
1: 예, 저 나오셔도 됩니다. 예.
0: 세상에 그 내가 부르고 안청했으면 예. 안 오실 뻔했네. 어차피 뭐 알아야 모르시니까 못 올 수도 있거라는데 그래. 예. 또 우리 윤동환 선생님하고 혜원 씨하고 이렇게 그걸 하겠네. 또 많이 오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내가 돈 벌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1: 예, 하는 법입니다. 이게
0: 하는 법이 옳시다.
1: 예 맞습니다. 예.
0: 우리
1: 원장님이 빼먹지 말라 해서 하나도 안 빼먹고
0: 하나하나 이것도 빼먹고 뭐 구슬 공룡이지만 빼먹는다 할 거고 이래가지고 예. 모두 감사합니다. 성불하시고 이 돈 쓰고 가시거들라 재수왕기 대통하시고 예
1: 그렇죠.
0: 눈에 안 보이는 미어야 복이야 마이 받아가시세.
1: 예.
0: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복받을게요. 예.
2: 예.
1: 예.
0: 어쨌든 이리 오셨다가 눈에 안 보이는 미어야 복이야 마이 받아가시고요. 올게 병원연이 해보네. 농업자, 공업자, 상업자, 산업자, 해산업자, 우수사업자 모두 할지라도 재수왕기 대통하옵시고 차를 타고 구부구부 모랑지 다닐지라도 단잠을 깨워주고 아무 사고 없이 허물 없이 점잖이

사제야 어마 내 돈 사제 전에 돈 수부야 일적월적 감적시적 수부 사제야 독감하고 낭까치야 서스르기 부부형 일출록이야서 삼식신 사등패 오기방 육갑식 칠천개 팔간이야 구태식으로 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게 지제 자축이모 진사 오미 신유수레방으로 골맥의 서왕님 밑에 따라오던 수부사제 한전수리 열수물로 응감체감하고 가옵시고 오늘따에 저성홀레 이렇게 저성부배 만나가지고 굿바닥 극락하시는데 앞도 뒤도 맥히지 말고 수부사제도 어짜 한전수리 열수물로 응감체감하고

0: 고생하셨습니다.
1: 자, 이제 망자 혼례를 시작합니다. 예, 망자 혼례를 하는데 사실 그 망자 혼례굿은 과거에는 많이 출하는데 현재는 좀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도 굿을 이제 하러 다닌 지 한 좀 20년 넘었는데도 혼례굿은 한 번 그냥 옆으로 봤지 정식적으로 그때 뭐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여쭤보면은 진도 남도국악원에서 이런 망자 그 를 위한 이제 혼례 이렇게 잔치를 벌렸죠. 각 도별로 해가지고 뭐 대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섭섭하더라도 아이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 이해해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전주희씨 망자, 신부 여주희씨 망자의 제1의 망자 혼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예, 웃어도 됩니다. 예. 자, 서지부가 사오차 주인 주령 행전 안내 서취서. 신랑은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들어오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세요. 박수 주십시오. 네. 네. 서부 향계, 신랑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아 주십시오. 예, 신부는 좀 부끄럽기 때문에 신부는 떵덕궁 장단에 입장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0: 자, 면봉. 자, 일어나서 고개 숙이고 살짝 인사를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예.
1: 예. 신랑 신부 잘생겼네.
0: 잘생겼죠? 어,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이쁘게 그렸습니다.
1: 예.
0: 연지곤지도 찍고, 예. 소태, 재배. 자, 조금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을 해주십시오. 재배하소. 예. 한 번. 두 번. 행, 교배래. 신부도, 예. 예. 자, 이제 신랑 신부는 이제 손을 씻어 주십시오. 예. 예. 상좌시. 자,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주십시오. 각기 정의 바르게 서 있죠. 예. 부선 재배. 신부가 먼저 두 번 절을 합니다. 자, 서답 1배. 신랑은 한번 합니다. 한번. 부선 재배. 신부가 또 두 번 절합니다. 예. 서답 1배. 신랑은 한번 합니다. 한번. 잘해라. 자, 신랑은 또 서답 1배. 한번. 자, 서읍부 취사. 신랑 신부 가볍게 음인사를 하고 두 사람 각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행앞 근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술을 나누어 마십니다. 술 다 따랐습니까? 합금 부치 서부 지전. 자, 술잔을 신랑과 신부 앞에 각각 나누어 놓습니다. 예. 지자 침주. 술을 따라줬죠. 서부거음. 진찬. 자, 이제 저기 안주를 올려주십시오. 안주. 예. 시차우 침주. 또 술 따르십시오. 이 절하고 술 따르다 끝난다 이거는.

부거음 거효 또 마시고 예. 자, 두 번 마셨죠? 또 세 번 합니다. 시자우 침주 또 세 번. 취해야지 좋은 일 벌어집니다. 예. 섬. 자, 구수 드셨죠? 예. 이러면은 망자 홀레는 예, 중요한 내용들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자, 이제 그 동침을 해야 됩니다. 첫날 밤

예, 이불을 준비해 놨으니까 예. 신랑 신부 예. 자, 철상 예필. 예. 신랑 신부는 이제 침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침소 이쁘다.

0: 혼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내가 굿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게 저승 혼례 혼사라 해놨죠. 그 프로그램 보면 옛날에 적어 왔고 옛날에 구경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 그래도 사람이 암만 뭐 슬프고 기분 좋은 일이라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래야 모든 것이가 이 합이 참 맞잖아요. 그래야 가만 명탁하게 있는 것보다도 이제 뭐 예물 교환한다 이런 거는 이제 요새 이제 신식이라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 아시고 이제 혼사구시라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 죽은 사람들 이 결혼을 못했는 사람들 이제 떠나는 사람들로 이제 혼사식에 가지고 혼사를 시켜서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좋은 데로 가야죠. 이제 부부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를 맺어가지고 이제 좋은 데 저승 이제 길로 닦아서 좋은 데 가시라고 이제 잠깐 여기 이제 굿 달려 있는 것만 이제 그래 합니다. 그래 아세요?

0: 내외간 재성 부배를
1: 보라.
0: 이 생에 못 살한 하늘 재성 가서 잘 살았고 이 성에 미련

밀망자 모르는 항천

실제팔제 후제실제반정실로 도열신 금일방자 돌아오소. 어여르시나 금일 망자 망자 구세 찬물에 밥을 말아서 조각조각이 내 토라.

0: 멍제이야. 멍제이야, 멍제이야. 불쌍한 망자들, 청춘에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가게 마련했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좋지만은,
1: 그렇죠.
0: 사람의 운명이라 하는 거는 오늘이 살다 내일이 갈지.
1: 아.
0: 나이가 참 명을 많이 타고 나가지고 70, 80, 90, 100살 먹도록 살다가 갈라는지.
1: 아.
0: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을 그 길은 누가 모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금세성 살아 생전에 먹을 거 다 먹고,
1: 그렇죠.
0: 입을 거 다 입고 세상 물질로 보고 살다 보니 사는 세월은 일찍이 갈라는지 늦가 갈라는지 그 일은 알 수 없다.
1: 예.
0: 단불에 나오 같이 애매하게 갑작스레 말이지 사고가 나가지고 가든가, 안 그러면은 병에 시들어가지고 병주야 가든가, 가는 길은 어떻게 갈라는지 그거는 모르고 사는 세월이라. 그런데 불쌍한 사람은 인수인간이라. 우리가 부모 한타 문 밖에 나올 적에 돈을 가지고 나왔나요? 먹는 거를 가지고 나왔나요? 입는 거를 가지고 나왔나? 빈손 빈몸을 나와가지고 알뜰히 살뜰히 산다고 허브고 뜯고 농기 받기 물기 다니면서,
1: 예.
0: 두 손바리가 다 잦아지고 부르켜지도록 알뜰히 살뜰히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버는 벌다가 수천 금 벌어놓고 수만 금 안고 지고 있어도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재물이다. 빈손 났다가 빈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했는데, 70, 80, 90, 100살까지 산다 해도 사는 날짜를 꼽아보면 잔든 날 병든 날 다 빼부르고 나면 단 40도 못 사는 것이 인생살이라 했는데,
1: 예, 맞습니다.
0: 살아생전에는 내양내양하고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눈물 키고 이놈아 저놈아 하고 살고 그랬지만은,
1: 하루나
0: 잘 떠날 때는 빈손 빈몸을 떠나게 되는데, 이 두 손 이 가슴 위에 얹고 안단 몇 끼 일곱 몇 끼 끝단 몇 끼 일곱 몇 끼 일칠 이십사 열네 몇 끼로 상하에 꽁꽁 묶어서 소방산 배트로 위에다 올려서 풍망산천 떠나가면은 그만이고,
1: 예.
0: 요즘 세월에는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오래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면은 또 풍망산천에 가는 거는 드무고 드물고 화장터에 가고,
1: 예.
0: 누말다 산에 갔다 땅 속에 묻든가 불 속에 갔다가 여든가 그래

0: 평생 우리의 노말따 신락 같은 이 몸 하나를 갖다가 그리고 나면은 앞들이 살들이 말이지 살 붙이고 빼 붙이고 이래 살다가 떠나가가지고 묵고 살이고 나면은
1: 예.
0: 한쯤 재빠끔 안 되는데
1: 마심드
0: 살아생전에 띄엄띄엄이지 숨 하나 떨어지면은 그만이다 했는데 천년을 사나 만년을 사나 오늘 갈지에 내일 갈지에 그 일을 누가 알고
1: 마십니다.
0: 사는가요?
1: 예.
0: 누말따 가는 날짜를 아나 죽는 날짜를 아나 한치 앞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 했는데
1: 아.
0: 이 세상 살다가 누구나 물론하고 남녀노소고 아. 다 물론하고 나이 많아 갈라는지 젊어 갈라는지 청춘에 갈라는지
1: 예.
0: 그 길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 했어요. 예. 그러는데 이곳은 이래 난장판에다가 말이지 구시라 하며 포장을 쳐놓고
1: 아.
0: 꽃띠를 놓고 망자를 위해 우표를 세워놓고 가족들이 또 모두 재상 앞에 앉아가지고 참 내 남편이 가면 내 남편은 당신 부르면서 울고 부모가 떠나면 아버지 어머 욕하고 울고 형제가 떠나면은 내 형제야 내 동수와 형님아 아우약하고 부르며 울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갔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떠났다고 울고 불고 하지만은
1: 예.
0: 이것이 공연이 되다 보니 그렇지는 못하고
1: 아.
0: 잠깐 내가 이 시설을 대는 거는 그렇다는 시설 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 예.
0: 그것도 올라가면 한정 없고
1: 예,
0: 서른 원정을 하려면 한정 없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못하고 공연이 되다 보니 약식으로 합니다. 그래 아시세요?
1: 예.
0: 그리고 흥끈 가족들한테 찾아댕김에 한을 풀고 원을 풀고 서서 원전을 다 하고 이래 할 만큼 내 하고 적은 말 다 하고는 이제 나가지고 이제 좋은데 가시라는 극락길을 닦아서 극락가라는 설법이었습니다. 가자.

0: 버리고 그 내일 망자 극락하시오. 오늘이야
1: 하마제야
0: 총각은 몽달로 면하고 처자는 사기를 면하고 나쁜 모도 말이지 아니 액을 풀고 이성부배를 못 만나고 저성부배 만나가지고 저성도 이성이나 다름없다 하니
2: 그렇죠.
0: 저성에 가가지고 알뜰히 해가지고 잘 사시고 저성 가가지고도 아들 놓고 딸 놓고 썩은 손목 마주 잡고 좋은데 좋은데 의외 간에 부부 간에 정해가지고 극락세계 시왕세계 금일망자 극락가소 극락의 가소 극락세계 어둠이요 꽃이 피고 잎이 피며 부추다 동시지으며 낙루하철 찬바람에 저기냐 저렸네 불쌍한 망자 꽃이 피고 잎이 피며 부추다 동시지으며 낙루하철 찬바람에 살피우는 동년생 등아물이 서리피 우는 것이 영불이요 세계는 것이 설법이로구나 그곳을 넘어서 항보들장도 하니 불쌍한 망자 나가고 시원갈지 고개도 많고 산도 수많고 구비구비 넘어갈지 상황군의 망자 항보들 넘어가니 꽃이 피고 잎이 피며 부추다 동시들이라 산을 넘고 고개 넘어 모랑이 모랑이 넘어서 밤샘 극락은 아주 가고 영가고 영가고 아주 가고 다시 모노들로 불쌍한 망자들 썩은 손목 마주 잡고 왕샘 극락을

이제는 불상고 해참 안녕 가시되 극락세계 가실 때 예. 서가사만 세존님네 서가사만 세존님네는 금동자 아들 옥동자 딸에게 예. 집안에 자선발복을 시켜주시고 그렇죠. 또 불쌍한 또 몽다리 귀신 면하고 처자 사기 귀신을 면해서 예. 양주간에 이성이나 저성이나 뭐 추가봐야 저성을 알지요. 그런데 그렇죠. 저성에 가서도 아들 딸 놓고 예. 수명장수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서가예래님 모셔가지고 애옥 지옥을 면해 가는데 또 네. 시작 뭐

죽어 사기를 면하고 동각 죽거나 몽다리 귀신을 면했어. 귀신의 호반의 잔치 요즘은 같으며

0: 아이고 답답해라. 어제 보다가 3분의 1이 좀 더러웠으니까.
1: 네.
0: 우리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니 좋기는 좋지만은.

작아도 박수 소리는 크네요. 오늘 오셨다가 가정에는 이같이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됩니까? 청춘 조금도 막아주세요. 전혀 사기야. 귀신 중에도 몽다리 귀신이 제일 무섭고요. 처자 죽었나 사기 귀신이 무섭다는데. 옛날에 저기는 총각이 죽으면 죽은 처녀 구한다고 죽맹인들 모아가지고 네 집에 죽은 딸이 있나, 네 집에 죽은 아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오늘 혼사를 해가지고 구슬 일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우리 딸이 만약에 떠났다 해도 남사시려봐 못 내놓습니다. 가슴 답답해서 못 내놓습니다. 처녀도 많이 죽고 총각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리 모두 다 안 내놓고 안 하다 보니 한 20년이 넘었는가 봬요. 혼사꽃 한지가 어떤 사람으로 보살 제사들이 점사를 해가지고 천상 선녀하고 결혼식을 지킨다네요. 천상 선녀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 아닌겨. 이래 오셨다가 이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원 받아가서 공도 받아가세. 가정에 안락하고 자손에는 상생하고 만대 유진 백대 천성 만사가 여예되고 백사 대기나야 소망 성지대로 준비하시고 은야 떠내지다 무병 장수를 하였어.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0: 사시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엄마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차례 걸음으로 가시였어. 자손들 도와주고 받들고 들어 주시고 오늘 다 좋은 망령들 사실은 인자가 있고 나이가 있고 진짜로 좋은 사람 같으면은 이래 구슬하면 눈물이 나고 이래 구슬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옛날 하던 방식대로 이래 조금씩이라도 다 하다 보니 이래 짧은 시간에 이래 구슬을 매끄리를 이래 하는데 아시는 분들, 요 전문위원님들, 교수님들은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결혼식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가시는 길에 명을 타고 오시는 길에 복을 타시고 가정에는 타시는 우한 재한 없고 오늘 나무 병장 사시고 명복을 타시고 가시고 악담살 부담살 관제 구천살 재벌의 손재살 재은살 진살 악살망 신살 검살 하살망 주고 여보소. 와. 박수도 장단도 잘 맞춰요. 악살살 급살 악살 아 나무에는 목신살 돌게 섭신살이야. 모든 다 연살 월살 일살 신살 막아주고 1년 12달은 과연 13달은 360일 천하 동철이 다 들어갈지라도 하나씩가
1: 박수 잘 친대.
0: 박수도 딱딱 장난 맞춰가지고 내가 신명이

0: 뭐 콩젓으로 푸드 변하지야 다 없었어. 엄마 손바닥 아파요. 근데 아직 글씨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요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생전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죽어서 일단은 저승에 가시면은 애옥 지옥을 면해서 극락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애옥 지옥을 면하는데 또 면에 가려면 또 지옥 풀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극락세계 시황세계 모범 연하대로 이렇게 모시는데 또 이렇게 가자.

看看 무암흑함의지옥을면했으야 왕성극나 가옵소서 마하받냐 바라밀다심겨 관자제보살 행심받냐 바라밀다시주견 옹개고 또일최오역사리자 색보리공공부리쇠색적 공적시세수산행신여부여시사리자 시제법공사 불색불명 불구부정 부적물감시고공중무색모 수산행신모 안이위성신의무색성양미적보 무안계내지무예식계무무명 영무무명지내지문호사 영문호사지 무오침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따의 반야 바람일따고 신무가에 무가예고 무유공고원이 전도몽사 구역열반 삼세제불핵의 반야 바람일따 고득안옥다 삼명삼보리곤지 반야 바람일 시대신조 시대명주 신무상조 신무등등주 은응지일체고지 실부려원설 반야 바람일다조 적설주알라제아제 바랑아제 바라성아제 모찌사방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 아재 모찌 사방아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으성 아재 모

극락가리 극락가시고 시원가리 시원가시고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원효부 인사 제법부도 몰래지 무명무상 저일제 정기소지 비여경 진상심시 금미모 불수자성 수연서 일중일체 다중리 일적일체 다적일일 미진용함서바 일체진 등영여시 무량원금 저일력 인력적시 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지 인불잡단 격별서 초발심시 변정강 생사열반 상공화 인사명여 부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능인의 인사매중면 졸렬의 부사의 우보일세 만원공 중생수기 등이기 시고현대 한보지 방직망상 빌보조 무연선고 차결의 기가 수보덕 차라니 따라지 무진법 자우법계 실보조 공단실제 중도생 우려부도 매입불 우려부도 매입법

0: 오다가 좋은 기한 너도가 자나도 가자. 밀거니 손에 고리 잡게 히리비게 왔던 귀신들아. 엎아져 자빠져 칼맞아 총맞아 고졌다 연탄 가스에 가스 폭발에 화재수로 비행기 사고로 추락 사고로 버스 사고로 승용사 사고로 오토바이 경운기 미학가 자전거 사고로 모래 수살로 가는 귀신들 불러두고 정해주자. 천가에 가벌병경 무기경신이 길치가는 자축인 멋진사오 신유 수레방으로 왔던 귀신들아 일철로 귀한손 삼시신 사정파 오기방 육합지 칠정기 팔간에 붙으시고 얻어왔던 귀신들 썩받아 물러갔소. 대왕감을 하고 자, 오세요. 그거 두고, 두고. 자, 나눠놓고 오신 분들 인사나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1: 자, 감사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 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조금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나 대벌짓 권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환영들 하셨는지요? 네? 국악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은, 네? 알까기의 레전드라고 이어는 최양락 구단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제 좀 아래 눈을 떠가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김가영 초단 아래 눈을 떴다고요?
1: 네, 알까기가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0: 즐거워졌으면 눈 뜬 거 맞습니다. 일찍이 알봉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알까기가 즐거우면은 알걸 단계, 알까기가 숨쉬듯 편안해지면 알썰의 단계, 네? 이 알을 바라만 봐도 깐 거와 같으면 알신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그럼 최서범님은 그 알선의 단계이신가요?
0: 아니죠, 전 알신.
1: 네.
0: 그래거나 저랬거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의 출연자 만나보기 위해서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지금 자세. 정자세로.
1: 네.
0: 지금 긴장 속에서
1: 네.
0: 자. 잠시 후에 펼칠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긴장감이 느껴져요. 네. 자, 먼저 조혜련 8단입니다.
0: 남자 같아요. 네. 자세가.
1: 아, 네.
0: 그렇죠.
1: 칭찬이죠,
0: 네,
1: 칭찬.
0: 네, 눈물맞지 않습니까?
1: 네.
0: 조혜련 8단은 1992년 KBS죠. 대학 개그제로 데뷔했습니다. 방송 3사 코미디와 예능 프로를 휩쓸고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이 상이란 상은 다 받은 주인공입니다. 바로 저 늠름한 조혜련. 영화 경력도 있어요.
1: 진짜요?
0: 1994년도 발표했던 티라노의 발톱. 심영무 씨 영화인 아니겠습니까? 감독까지 하고.
1: 네.
0: 그 티라노의 발톱에서 원시인 역할로 출연했어요. 지난해죠, 2024년 연극 사랑의 엄마.
1: 네.
0: 거기서는 연출가로 변신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1: 그런데 또 연극계 소식에 따르면
0: 네.
1: 연극 사랑의 엄마 제작진이 연극으로는 드물게 동남아 포상휴가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0: 예. 주연 배우를 비롯해서 배우와 그다음에 스태프 뭐 24분이

0: 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혜련 8단 오늘의 이 가구 하여튼 출사표 던져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이런 말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
2: 지겠군요.
1: 아니요.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겠습니다.
0: 네, 지금 잘못 먹고 왔나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묻히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더니 지겠다 이기는. 하여튼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 대국자에게 혼란스럽게
3: 아, 그렇죠. 혼란스럽게 네. 만드는 거 네. 네.
0: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
3: 네.
0: 예, 고수입니다 과연.
3: 어, 네. 네. 자, 그럼 그 다음 조혜련 8단과 맞붙는 김지선 8단입니다.
0: 그래요, 김지선 8단. 아, 1990년 그러니까 김지선 8단이 선배네요.
3: 오, 그러네요.
0: 네. KBS 코미디 오.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와. 1등이죠.
1: 대상.
3: 진짜요? 와.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미디 계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와. 아, 신동이 들어왔다.
3: 와.
0: 와. 또 김지선 8단은 제가 잘 압니다만은 네. 팔도 사투리 다 해.
3: 오.
0: 근데 특히 북한 사투리를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네. 실제로 한 탈북 주민이 네. 어디서 왔네? 탈북의 집이? 이러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3: 아, 진짜요?
0: 어, 난 평양이야. 니야 시리즈야? 뭐 그런 분이 그랬대요.
3: 네. 아, 진짜.
2: 이 땅에 정신증 육지족지진신 아버지의 사랑 이민아의 인사를 갔습니다.
0: 성공한 코미디언은 거르지 않아요. 영화를 꼭 찍습니다.
3: 네.
0: CF 영화.
3: 그쵸.
0: 그 영화 영구와 땡칠이 홍콩 할매 귀신.
3: 네.
0: 네. 그게 깁니다, 제목이. 네. 거기서 섹시 너구리요. 네, 뭐 좀 지저분한 너구리가 아니라 섹시한 너구리 역으로. 그 이게 뭐, 무슨 역이라는 거냐, 이게? 하여튼, 네. 섹시도.
2: 심영래 씨 부인.
0: 네, 심영래 씨 부인 역으로.
3: 그리고 또 이제 국악방송에서는 2020년부터 소리를 배웁시다를 진행했는데요.
0: 아, 유명했죠.
3: 네. 네. 특히 2022년 소립의 닻을 올려라 공연에서는
0: 네.
3: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홀로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2: 범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비 쭉 찢어져 치고 가만히 엎줬을세.
0: 자, 그럼 여는 김지선 8단 오늘의 역시 안 들어볼 수 없죠.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0: 어.
2: 제가 배운 범 내려온다로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까러 온다! 알을 까러 온다! 송님 기쁜 걸로 알 까러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져! 몸은 얼쑤도 안 말립니까?
3: 아니, 너무 잘하셔서.
0: 야, 이것도.
3: 네.
0: 야, 그, 이렇게 되면은. 조혜련 8단도 정신없겠어요.
3: 오, 네. 지금 갑자기 기에 눌렸을 수도 있죠. 너,
0: 그렇죠.
3: 네. 네.
0: 희선지야, 그렇죠.
2: 내가 날아든다.
0: 그래, 하지 마세요. 조혜련 8단도 아까 끝났습니다. 네.
3: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예, 국악의 날 지적이 좀 알까기 명연 시즌2부터 도입된 시타입니다.
3: 네.
0: 그러니까 이제 헛손질을 하거나 힘지절 실패로 긴장을 좀 풀어주는 네. 의미에서 네, 그런 정도. 와, 이제 느낌을 아는 거죠, 느낌.
3: 아, 네. 네.
0: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죠. 조혜련 8단도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꿰게 돼 있습니다만은.
3: 네.
0: 이제 그 네. 대국에서는
3: 네.
0: 이런 이제 그런 거 방지.
3: 네.
0: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3: 자,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두 분 인사를 하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 차려 인사.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알까기. 자, 그럼 포석 8알. 그건 자유입니다. 보석을
3: 네.
0: 해주시고 나이가 2살 조혜련 8단이 많군요.
3: 아.
0: 그래서 연장자가 100이고
3: 아, 네.
0: 네.

네. 이제 흑은 김주선 주사를 어린 네. 김주선 8단이 선으로 시작했습니다. 흑이 먼저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자. 김주선 8단부터 공격해 주시죠. 네. 첫수 공격적인 보석을 선택한 김지선 중앙 노려볼 만하죠.

0: 이렇게 네. 예, 변덕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기.
0: 오! 아... 네! 역시!
1: 나쁘지 않았죠?
0: 그렇죠. 장군 문군이죠.
1: 네, 네.
0: 나쁠 거 없습니다.
1: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0: 자, 그러나 저러나 드디어 이제
1: 두 번
0: 장군 끝에 선택했습니다. 과연 적응할 것인지 멋진 수를 아 장고 끝에 네. 악수 나온다고 말이죠.
1: 네.
0: 너무 오랜 시간을 네. 소비를 했습니다. 자, 역시 조혜련 8단 이럴 것을 할까요? 조혜련 8단 나 조혜련이야! 과연!
1: 또?
0: 네, 노래 깊고 이렇게 조혜련 네. 8단 네. 화면에 지금 꽥이 나왔습니다. 꽥!
1: 아, 난감하네.
0: 힘 안 드리고 1점 앞서고 있는 김수선
1: 네,
0: 8단
1: 아...
0: 본인의 실수로 자 그거 네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저런 네. 거 너무 쉽게 네 과연 고 우리야 적당히 과연 김수선 8단 멋진 득점을 올리기는 김지선 8단 어우 되는데요.
1: 오.
0: 김지선 8단은 네. 어제 오늘 조혜련 8단의 대국에 앞서서 네. 새벽 1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반면 조혜련 8단은 어제 그냥 9시부터 일찍 잤고 네. 내일 까면 되지 뭐 그럼 네. 쉽게 본 거죠. 알까도 좀 우습게 보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러나 괜히 네. 조혜련 8단이겠습니까? 네. 뭔가 보여줄 거예요. 네. 저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근데
1: 지금 네. 내면이 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0: 프로 발단인데
1: 네. 네.
0: 네? 약간 아마추어 같은 네? 네? 진지하게
1: 네. 아.
0: 그러니까 연습 스윙이었는데
1: 네.
0: 그게 알이 손가락에 닿았어요.
1: 아...
0: 네, 별거 다 합니다.
1: 네,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또 이게...
0: 건드려도 그건 인정이 네, 됩니다. 공격한 게 된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 다시 김지선 8단으로 넘어갔습니다.
1: 네. 네. 김지선 8단은 일명 번식드라라는 캐릭터로 사랑받으면서 2004년,
0: 네.
1: 2005년,
0: 네, 연년생이네요.
1: 2007년, 2009년에 또 아이를 낳으셨죠.
0: 이야.
1: 네, 막내를 낳고는
0: 네, 지금 네, 네 그런 식으로 낳았다.
1: 네, 그렇게 낳았다. 네, 막내를 낳고는 또 6개월 만에
0: 네.
1: 네, 홈쇼핑에 출연해서 다이어트 제품을 완판시켰다고 합니다.
0: 와, 번식드라. 네. 야, 아주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
1: 네.
0: 네.
1: 오. 아.
0: 네.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피차간에 저 공격하기 애매하지 네, 않습니까?
1: 맞아요. 저게 더 네. 힘들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거 하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혜련 일단 제발.
1: 살짝.
0: 7년 7회 레이저. 자, 네. 과연. 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1: 살짝.
0: 너무 힘. 이제 아, 시작입니다.
1: 네, 이게 잘못하면
0: 이게 성공하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연달아
1: 네, 좋아요.
0: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 아 그러나
1: 아.
0: 오 예. 근데 무슨 소리는 좀 간사했습니다만은. 뭐. 야, 저게 쉽지 않거든요.
1: 네, 딱 조절을 잘.
0: 네, 아름살고
1: 네.
0: 이 상대 외양만 네. 네 그렇게 처리하는 네. 와 대단합니다.
1: 네.
0: 그냥 자신 있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아무것도 안 돼.
1: 네,
0: 네. 시원하게. 네, 이건 맞는다. 정타가 나올 것이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습니다만 꽥이 나왔어요. 네. 와.
1: 아, 어떻게 그렇게 또 네. 피해서?
0: 지금 7대 4 거의 네. 더블 스코어인데 경기 잘 풀리고 있는
1: 네.
0: 김지선 8단 과연.
1: 와! 와!
0: 야, 멋진 수였는데.
1: 네.
0: 아, 1%가 부족했어요.
1: 조금 아쉬워요.
0: 네, 9.41생.

0: 그 중앙에 가서 악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또 주제, 또 1타 3득. 세야를, 네, 처리하겠다.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저희의 발달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저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자.
1: 어떻게 그렇게 쏙 피해서.
0: 그 일부러. 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네. 김지선 발단은 굉장히 유리한. 네. 예, 시원시원하게. 저 같은 분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번 네. 뭐 연습 겸. 네. 이제 2차전 대비해서. 오. 아, 좀 부족했어요. 아. 조금 더, 한 10%만 더 하면 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오히려 조혜련 팔단은 힘을 좀 줄여라 했더니 힘을 좀 줄여라 했더니 힘을 남발해가지고 자기 알만 지금.
1: 네, 어떻게 이렇게.
0: 소리하는, 네. 너무... 네,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야, 장보란 없습니다. 승부했습니다, 네. 이게. 네. 떨렁 하나 남았는데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네. 그거로.
1: 조심.
0: 그렇죠. 조금 주더라도 마지막. 왜냐면 2차전이 또 있으니까. 네. 네. 2승을 해야, 네, 결국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1: 네! 아, 오, 그래도.
0: 네. 네. 약간 밀었습니다. 네.
1: 나
0: 제대로 공격을 했다. 밀면 안 되는데. 네. 아, 드리그룹으로 한번 볼까요? 아, 밀었네요.
1: 네, 네, 어떻게
0: 밀었습니다만은.
1: 될까요?
0: 아, 그래도. 아, 아, 그래, 아, 아 넘어간다. 네.
1: 네, 지금.
0: 중요한 건 이제 김지선 팔단이 이걸 다. 뭐, 지금. 본인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지금 그래도 5대1이에요.
1: 아, 네. 그래도 아직 네. 너무나 앞서가고 있어요.
0: 아니, 지금
1: 네.
0: 조혜련 팔단은 제정신입니까? 그걸 뭘 또 공격한다고 하나? 지금 뒷공문이 아, 거기에.
1: 가운데 놓겠다.
0: 네, 그래서 응수타진을 바라보겠다.

0: 참 허무하게 이렇게 해서 6차전 네. 김수철 8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아.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자 포석은 끝났네요.
1: 네.
0: 자 역시 흑 손입니다.
1: 네. 그러면 흑돌을 잡은 김지선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0: 김지선 8단 아까 1차전 정도만 가면은 네 무난할 텐데 네. 말이죠. 중앙.
2: 우와! 1타 2대 1입니다.
0: 조이열 8단, 김지선 8단 지금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1: 와, 네? 첫 타부터.
0: 네, 멘붕이 왔어요, 멘붕. 아~ 와, 다시 한번 봐도.
1: 네.
0: 와, 야, 이렇게 되면은 기가 팍 죽은 조이열 8단인데 기 죽을 거 없어요. 뭐, 그건 그거고, 1차전 네. 잊어야 됩니다. 네.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으로, 네. 네? 공격을 해서, 나도 너만 1타 1이냐? 나도 갈 수 있다. 네. 조혜련, 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려놨다가 또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아유, 참.
1: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3: 노려놨는데 짓거리다니.
0: 아, 혼자 말입니다.
3: 마이크를 끄던가.
0: 홍두가 그게 지금 네. 집중력 부족이 네. 좀 산만합니다. 네. 지금 조혜련 했다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홍두가 그게 신경 쓰고 있어요. 네. 네. 아, 건드렸어요.
1: 그러면. 아 이렇게
0: 안 돼요. 오늘 일진 오늘 컨디션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조혜련 8단 시원시원한 기분을 네. 네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안 풀리네요. 네.
1: 아... 아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0: 만능 재주꾼 김지선 8단
1: 네? 좀 여유가 느껴져요.
0: 여유가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1: 조혜련 8단이 네. 아나까나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 있잖아요.
0: 네. 네. 처음에는 제가 네. 알까기 주제인 줄 알았어요.
1: 아, 네.
0: 네? 아나까리

0: 뭐 까리
1: 아르까나 까나리 오늘 까마라
2: 왜 잡담감이 없어
1: 잘 간다 까까까까까까
0: 네 그랬어요 이제 뭐 저런 건데 네. 네.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네. 오, 사랑을 받고
2: 네, 아직까지도 많은 네. 사랑을 받고 있죠
0: 근데 그 당시에는 네. 난해한 가사 덕분인지 좀 심리가 까다로운 K본부에서 네. 수준 미달 저질이란 얘기죠 이제 심히 그 당시 얘기입니다 과거 나중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침마당에서 그 사랑받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그냥 그 라이브를 딱 해냈습니다 네. 오늘 대국도 지금 열세입니다만은 이거 몰라요
2: 네 그렇죠
0: 저력이 있습니다
2: 네 아나까나처럼 네,
0: 수준 미달곡을 네. 수준 이상으로 네. 만들었던 네. 조혜련
2: 끝까지 가봐야죠 네.
0: 그렇습니다 네
2: 자신 있게
0: 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노리는 게 뭔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요. 네. 한수 차이잖아요. 네.
2: 네? 오, 조혜련 팔단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0: 잠깐. 네. 아, 그럼 그렇습니다. 과연 김지선 팔단은 역시 전염이 됐나요? 이걸 누리다가 갑자기 예, 아. 네. 농기타법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 작전은 네. 유리한 네. 예, 한 점 더 유리한 대국자는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불리할 때는 안 되는 거고.
2: 네. 네.
0: 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 날이라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뭐 늘 그렇게 컨박을 떱니다. 이렇게 세아를 공격하겠다. 저희 일단 진짜 네. 웃기고 앉아 있는 거지요. 네. 그러나 네. 이거를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네. 그럼 보여주면 됩니다. 실력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2: 네.
0: 그걸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다. 네. 네, 뜻은 원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지 지금 연습하는 거 봐서는
2: 과연
0: 아 그렇죠. 아,
2: 네. 네. 조금 더 자신 있게
0: 저런 분 안 됩니다. 저 김지선 팔단은 저거 페이스에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조혜련 지금 팔단이 안 풀리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저거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2: 네.
0: 네. 아.
1: 잠깐만요. 잠깐만.
0: 순간적으로 페이스에 말렸다고 할까요?
2: 네. 그럼 지금 네. 다섯 달.
0: 예, 동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지선 팔단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2: 네.
0: 아, 저거 또 두 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보여달란 얘기지요. 두 알이건 일곱 알이건. 네. 네.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한테 자꾸 설명하려고 네. 하지 말고. 네. 네.
2: 한 알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잘.
0: 네. 한 알이라도 전 네. 제발 과연 득점을 할 것인지. 네, 아이고, 본인 알 안 좋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2: 아.
0: 네.
2: 네. 김지선 팔단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0: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 거기서 그 네? 자세가 가장 편하다? 워낙 두 대국자가 친하니까.
2: 위험하죠. 네.
0: 그렇죠. 도와주지 않겠죠.
2: 네. 예.
0: 저건 김지선 팔단이 욕심입니다. 자기가 그 각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과연?
2: 아! 아!
0: 야!
2: 말리고 의외로 있어요.
0: 야, 조혜련 팔단 무섭습니다.
2: 네.
0: 뒷심이 무서워요. 네,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 알 수가 없어요.
0: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과연?
1: 네.
0: 아.
2: 네.
0: 지금 어떻게 됩니까?
2: 지금
0: 동점이에요,
2: 네,
0: 아직도?
2: 동점입니다.
0: 네. 시중에 있는데, 역시 다시 한 점 앞서가고 네. 있는 김지선 팔단.
2: 한알 한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연습 자체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시원하게. 네, 과연. 자충수가 됐습니다. 자충수. 꽥이 나왔어요.
2: 네.
0: 이렇게 좀 벌어지죠.
2: 네. 네
0: 5대 3. 아, 5대 3. 자, 네, 네, 그래요. 자, 두 점을 향해서.
2: 네.
0: 저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2: 와, 네. 또 알 수 없어요.
0: 네. 예, 급해졌어요.
2: 네.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0: 네, 신중하게. 나 두 대국자 크게 앞서는 거 아니에요?
2: 네.
0: 크게 밀릴 것도 없고 신중해야 됩니다.
2: 네. 다른 날 건드리지 않게. 아이고.
0: 네. 네, 조혜련 발단 힘은 장사예요. 네. 그거 네. 과연 각이 맞을지. 아. 아, 아쉽겠네요. 정말 아쉬운 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잘했는데.
2: 네.
0: 어? 네. 어? 이번에야말로 1타 2득. 네. 네, 두 점 노리. 좋습니다. 잘 맞춰야 돼요. 거리와 각도를. 아! 맞췄는데.
2: 아.
0: 워낙 좀 거리가 있었죠.
2: 네. 1%.
0: 자, 좋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1: 예, 고
0: 한 점. 지금 부산스럽습니다. 과연?
1: 네.
0: 사실 피해줄 의미는 없는데 남의 지금 자리에 와서 피해달라고 뻔뻔한 지금 조혜련 발탁. 네.
2: 네.
0: 과연 저걸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점이 됩니다. 네. 아! 아, 농기타. 아, 본인의 알은 희생만 안 되는데. 그럼 똑같아졌어요. 한 점 뒤지고 네. 있습니다. 예. 3대 2. 과연 네. 2차전에서 끝날 것인지. 네. 거리가 있습니다만 공격을 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김지선 발탁인데.
2: 아!
0: 네. 네, 사속 작전이지요.
2: 네.
0: 예. 2대 1이지 않습니까?
2: 어, 이거 진짜 예, 중요해요.
0: 야, 어딜 당하랍니까? 지금
2: 조심.
0: 아, 아. 야, 어이구, 아. 예.
2: 아.
0: 갖다 줬네요.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 저건 좀 작전 실패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 승부수를 띄우네요. 여기서 성공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예? 2%가 부족했어요!
2: 1%가 진짜!
0: 제가 늘 연습실 때부터, 네? 어, 김지선 발단 다 좋은데 2%만 더 좀 힘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2%가 아쉬웠네요.
2: 자, 조심!
0: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한 방에? 한 방에? 아니면은? 한 방에? 아니면은?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1: 네!
0: 이렇게 되면은! 끝입니다!
1: 예스!
0: 자, 최대한 발단!
2: 와!
0: 야, 이제 여기서!
2: 네.
0: 과연 또 특공문을 치는지 수비 쪽으로, 아, 수비 쪽이네요.
2: 네네.
0: 역시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2: 네.
0: 이제 실수를 바라는 거지요.
2: 네.
0: 예. 자, 저 거리에 승부수 띄우나요? 마지막입니다! 승부수 띄우나요? 마지막입니다! 과연 김지선 발단 이렇게 해서 2승! 김지선 발단입니다.
2: 와.
0: 축하드리고.
2: 네네. 네. 어.
0: 자,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해서 일단 어, 멋지네.
2: 그래. 너무 재밌는
3: 야,
2: 경기였어요.
3: 진짜 잘한다. 네.
0: 재밌었어.
1: 가려왔다.
3: 아까도
0: 진짜 잘했어. 아니 그리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4: 친정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지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0: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까지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란 말이야.
1: 요즘 같은 풍토에서 국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야. 도포자락 날리며 팔자걸음 걷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 음악이 이만큼이라도 흘러왔다는 게 대견해.
0: 그게 다 우리들 때문이야. 옛날에는 제사음악을 맡은 악사들이 중신 대접을 받았대. 고려 때부터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무공을 세워도 벼슬을 주지 않았잖아.
2: 그래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풍물을 갖춰놓고 웬만큼 사는 집안에서는 우리의 풍류객을 모시는 율방을 따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3: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공짜 초대권을 뿌려도 국립극장은 텅텅 비는 판인데 어쩌다 TV에라도 나와봐라. 돌려버리고 라디오는 꺼버리고 외국에서는 박수갈채만 받고. 웃기는 얘기야.
4: 야,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안 가르쳐서 못 배우고, 못 배우니 모르고, 또 모르니 못 듣는 거 아냐?
5: 아, 날마다 듣는 음악이 양악뿐인데, 아, 국악이 설당이 어디 있겠냐고. 명색이 국악이라는 게, 어? 아, 박물관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6: 우리들 책임도 있어. 전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관능적인 부채춤이나 디스코 같은 탈춤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
7: 아, 자자 그만들 하자고. 아, 이제 인간문화재니 하는 그런 감투도 필요 없고. 사실 그래, 서양에서는 고전음악과 뭐 팝송이 병행하듯이 우리도 대중가요와 국악을 병행하도록 하자는 거지. 어?
8: 어머니 안 찾아봐도 되겠네. 찾아봐. 너무 걱정도 안 되니?
0: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찾아다녀.
8: 무슨 생각하고 계신데?
0: 아, 됐어.

0: 난디. 아이고 성님. 나 이금아요. 죽사 이금아.
1: 아이고 네가 여적 살아있었냐.
2: 아이고 우리 성님 살아있었어.
1: 아이고 살아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구만. 어디 어디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네 그리야. 아이고 세상에 어디 아이고.
3: 죽었는가 했는데 원 시상에 코로코롬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네. 살 수가 있는가?
4: 몇해 전에는 내가 죽었다 살았어 성님.
3: 그러고 본게 좀 야이었네.
4: 성님은 참 신수가 좋아졌어. 문화재 지정받았다는 소식은 내 진즉 들어서 알고 있었지라.
3: 아이고 명색의 인간 문화재재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걸로 입성도 가리기 힘들구만.
4: 그럴 거예요. 그 제자는 몇이나 두셨어?
3: 지자고 뭐시고. 아이고 요즘 시상에 어느 실배 종자가 소리를 배우고 있다고 나서겠는가. 쉽게 사는 길이 여기저기 훤하게 열려 번졌는디.
4: 그래도 우리 성님 소리야 다 알아주는 소리 아니오.
3: 네 달에 연구소 간판 내리고 나도 유당처럼 숨어 번쩍 가는 중이구먼.
5: 유당이 아직 살아있는 감요?
3: 죽었는가 유당이?
5: 성님도 소식 못 들으셨어.
3: 유당 소식이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5: 10년도 넘었을 것이오. 그 사람 마지막 본 것이.
3: 유당은 찾아서 뭐 달라는가? 소문에 듣자하니 유당이 젖대를 버렸다는디.
5: 소리가 끊겼어.

0: 다 손이 떨려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오. 기도 멀었고.
1: 그래서 유당을 찾는가?
0: 그 사람이 저 때를 놓았다면 그건 필경 나 때문일 것이오.
1: 하긴 자네와 유당가는 금적 상하의 천생

설사 이금화가 자네신가? 조선 제일의 현기가 이금화란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네. 어디 그 알량한 소문이나 한번 들어보세나.

0: 장작을 쪼개시오. 이 가야금 쪽에서 불소식으로 나서라는 소리야! 기생 나부랭이가 방작의 조선 제일의 현기라고 사칭을 해! 그 소리는 계집 탐하는 사내를 훌진 몰라도 나는 안 돼! 이 앞에서 교태부리 거의야 끝같아 이라. 유당이로구나.
1: 유당이 누굽니까, 선생님?
2: 조선 제일의 젖대 명인이야. 이름은 백응산이라고 하는데 모란봉 토굴에서 그가 부는 젖대 소리를 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눈물을 흘려.

0: 이게 병이지요.
1: 네 가야금을 나무란 사람은 나 말고는 유당밖에 없을 것이다.
2: 선생님하고 비교가 될 만큼
1: 유당은 기인이야. 특히나 여자 후림은 솜씨가 비상호지. 조심해야 한다.

0: 들어보았느냐?
1: 예.
0: 어떻느냐?
1: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비상했고 젖대를 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휘둘러댔습니다.
0: 그래?

여당이다. 무릇 음률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마 네가 젖대 소리를 들었어도 유당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0: 이야, 백합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네. 아니, 이게 다 선생님께서 가꾸신 거예요?
1: 그래요. 집 나가신 날 아침에도 일일이 다 손질을 하셨어요. 돌아오실 생각이니까 집안이랑 화단이랑 손질하신 거죠. 안 그래요?
2: 혹시 목포로 내려가신 게 아닐까요? 목포 본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절도를 알아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1: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어디 어머님 계실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죠.
3: 걱정할 거 없어. 죽을 양반 아니니까.
1: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죽면.
4: 한 교수님 독재의 날까진 돌아오실 거예요. 보온병에 오물까지 담아놓은 엄마잖아요.
0: 네,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 무슨 일 생기면 풍류방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곧 달려오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1: 당신 어머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길에 없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3: 앞으로 1000년은 더 사실 거다.
1: 어머님이요?
3: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1: 10년 넘게 어머님 모셨어요. 아가씨나 당신 어머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 나는요 당신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어머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당신한테 다 못 뱉어서 우리 어머님한테 다 했어요. 이젠 어머님 손가락 하나 깜빡하셔도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히 다 알아요.
3: 그래서?
1: 이 세상이 나빠요. 어머님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세상이 어머님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3: 당신이 뭘 알아? 그 양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아?
1: 어떻게 살아왔든요 어머님은 살아있는 가야금 산자 유일한 대가세요. 당연히 인간 문화제도 되셔야 해요.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여성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3: 이 사람이?
1: 여보, 제발 노건장님 그만두세요. 당신이 악사 노릇 그만해도 우린 굶어 죽지 않아요. 밤마다 기생팔대에 나가서
3: 당신이 뭔데?
1: 난 당신 아들 소리에 반해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망쳐 나왔어요. 날 미치게 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 소리였어요. 밤마다 기생파티에 나가서 이래가 가라기를 그대는 그런 아쟁이 아니고요. 자존심은 남아 있었네요, 당신.
5: 수고들 했어요. 내일 연습은 오후 3시야. 시간들 지켜요.

0: 무이하고 찬우 내 방 위주마
1: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무이야
3: 왜 내 얼굴만 쳐다봐? 왜?
2: 이런 생각을 해봤어. 축사 선생님이 가야금을 잡았을 때는 내 북장단이 저절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쳐도 저절로 흥이 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 난 천생 연분인가 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3: 뭘?
2: 너하고는 왜 안 되니?
3: 잘 된다면서.
2: 북하고 가야금 말고.
3: 그럼 뭐?
2: 난 무인이 부인이 되고 싶은 거야.
3: 뭐가 되고 싶어?
2: 부부. 요즘 말로 남편.
0: 아유, 아유. 선생님 집에 들어오셨어?
3: 아직
0: 연락도 없으시고?
3: 네.
0: 어쩌나 연주회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4: 죽사 선생님이 어디 가셨나?
0: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다고요.
4: 어, 그랬었나?
0: 가실 만한 곳은 찾아봤고?
3: 염려 마세요. 한 교수님 독주회엔 꼭 참석하실 거예요.
0: 노인네가 밖에서 일 당하실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2: 아직은 뭐 정정하신데요 뭐.
0: 정 같지 않으셔. 선생님 가야금 줄은 바위처럼 단단했었는데 전번에 뵈니까 줄이 느슨한 게. 하긴 자꾸 늙어가시니까.
2: 야, 선생님 성격이 진짜 아시겠지?
3: 뭘?
2: 보온병에 담아놓은 거. 그거 진짜 한 교수한테 끼얹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한 교수한테 오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인데.
5: 북유방 박 선생님이 학교로 가보라고 해서 가시죠.
2: 누구야?
3: 풍류방 가서 기다려. 조금 이따 그리로 갈게.
6: 어서 와요. 마실 것 좀. 앉아.
3: 정연언니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6: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우선 앉으세요.
3: 난
6: 왔으니까 앉으세요.

0: 우리가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을 내릴 거야. 며칠 전 일은 사과를 하겠소. 두 번씩이나 무희 씨를 빈방에서 연주를 하게 만든 건 당신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모든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또 지우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추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요. 그게 날 미치게 만들어. 당신이 그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줬어.
1: 끝인가요?

0: 앉아요.
1: 당신한테 받은 모욕은 세 번으로 충분해요.
0: 앉아요.
1: 그 모든 걸 내가 되돌려놨다고요? 어째서요? 어째서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0: 미안해요. 무희 씨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1: 그건 성민호씨답지 않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가 편해요. 내가 성민호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큰 남자가 어린애처럼 말끝마다 엄마 찾는 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가야금을 사랑하면서도 어떨 땐 가야금이 내 목숨 이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면서도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엄마 때문일 거예요. 난 엄마의 예술을 존경해요. 가야금만은 엄마의 이상이 못 될지도 몰라요. 엄마의 벽을 뛰어넘고 싶어요. 서귀봉류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요. 하지만 엄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끌어들여서 망치고 싶진 않아요.
0: 남의 인생?
1: 3년 동안 그 방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정연 언니는요? 정연 언니도 나처럼 빈방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나요? 손윤호 씨의 엄마 타령을 반주 삼아서요.
0: 그 여자와 난...
1: 그 여자? 그 여자가 아니라 박정연 씨예요. 난 이무희예요. 이름만큼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손윤호 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모욕을 계속 당하고 싶진 않아요. 실례했어요.

찬우구나. 놀랬잖아.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리 와봐 찬우야. 이리 와봐.

왜 네가 우냐? 울지 마. 내가 울어야지. 왜 네가 우니?

0: 언제 들어오셨어?
1: 어젯밤 늦게요. 들어오시자마자 누우시더니 한 끼도 안 잡으시고 잠만 주무셨어요. 당신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깨어나셔서 콧물 꼬꾸려서 밥 삼아줄까요? 입에서 드시고는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여보, 아무 말씀도 마세요.

0: 하세요.
1: 여보.
0: 어머니는 한평생 어머니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죠. 자식들이 죽어 자빠져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까딱 안 하셨죠.

0: 네가 집을 나가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어머니의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린 무희와 날 남겨두고 어머니는 3년 동안이나 행방을 감췄었죠. 그동안 무희와 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때 내 인생 망가진 겁니다. 기생파티에서 유행가 까르기나 긁어대고 있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내 꼬랑스니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교수 연주회장에 그 오물 끼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이죽살 알아줍니까? 무희만큼은 내 꼴로 만들지 마세요.
1: 니들 애비는
0: 뭐라고요?
1: 니들 애비를 찾아다녔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유당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0: 누구라고요?
1: 젖대를 내던지고 소식을 끊고 사는 모양이요. 그럴만도 하지. 나이 50이 넘으면 젖대에 김이 안 드는 건 당연하지.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유당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까?

0: 어딜 돌아다녔어?
1: 그냥 여기저기에.
0: 혼자서?
1: 그래, 혼자서.
0: 오늘 김 회장님 사건 자치러 온 날 아니야?
1: 일본 가셨어, 회사 일로.
0: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야?

0: 서른 넘은 여자가.
1: 바람이 들었나 보지?
0: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씨깔궁리나 안 하고?
1: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0: 누구하고? 좀 알자.
1: 김 회장하고.
2: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0: 그럼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 아니야.
1: 그러니까 편해서 좋잖아.
0: 아예 망부석한테 시집을 가라. 도대체 언니같이 이쁜 여자가 뭐 때문에 그런 영감님한테 시집을 가? 정말인가 보구나. 농담 아니야?
1: 생각 중이야.
0: 편하고 싶다는 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럼? 언니가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건 알아. 그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 옷 하나 사 입어도 어울리는 옷 사 입고 그런 건 보기 좋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치하는 건 진짜 사치야.
1: 그래. 난 진짜 사치가 하고 싶어.

0: 선윤호 씨 만났어. 계속 만나도 돼?
1: 내 허락받을 일 아니잖아.
0: 언니하고 정말 상관없어? 없어?
1: 없어.

0: 여보, 여기에요. 한 교수님, 오늘이 한 교수님 연주의 날이에요. 당신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죠.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 당신이 모시고 가.
0: 아가씨 가야금으로 성공하려면 한 교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어머니만...
1: 만두! 난 더 이상 그 양반 일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0: 안녕하세요. 전번에 한번 뵀죠? 네, 저 식사 안 하셨으면 들어가시죠.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1: 아니에요, 바빴어요.

0: 이름은 나슬이에요. 오는 길에 형님하고 마주쳤어요. 차만 보인다서 좋으시겠어요. 재진 건난데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디다. 촌스럽게.
1: 내 앞에서 그 여자 모욕하지 마. 너보다는 백배 천배 훌륭한 여자야.

0: 네, 어머님. 제차 타고 나가서 점심 드시고요. 공연장으로 가요.
1: 아유, 안 돼, 안 돼. 쬐게만 움직여도 그냥 골이 쏟아지는 게 꼼짝을 못 하겠다, 야.
0: 어머님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떡해요. 프로그램에도 축사 선생님 참석하신다고 나왔는데요.
1: 네, 그래요. 나도 우리 솔빈이 연주회 때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쏟아진다. 오메, 오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1: 아이고.
0: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이 편찮으세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2: 아이고, 내가 몸살이 나도 당연히 났단 게.
0: 아, 그럼 어머니 어떡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따 꼭 오셔야 돼요.
1: 네.
0: 저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갈게요. 아니,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아니, 네, 좀 나갔다 왔어요.
0: 이따 공연도 꼭 올 거죠?
3: 네.
0: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큰일이네. 난 준비할 게 많아서 갈게요.
3: 네, 살펴봤어요.
0: 네, 나오지 마세요.
1: 네. 아니야? 백리의 시 같은 년. 올 좋겠다.

0: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거 봐, 젊은 사람 볼 꿈인데 빨리 와.
2: 아니, 생각보다 여기, 무거운데요.
1: 여기.
2: 아, 여기. 거긴 불자리가 아니잖아요.
1: 아이, 됐어. 아, 좋다. 아, 됐어.
3: 멋쟁이세요, 김 회장님.
0: 그래, 어울립니까?
3: 네, 아주 좋아요.
4: 손님 얼마나 왔어?
5: 벌써 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4: 나 자꾸 떨려서. 무희야, 내가 가야금 손 좀 봐줄래?
5: 무대 갔다 올까요?
4: 그래, 그러죠.
5: 네.
6: 자, 아, 선생님은요?
7: 아, 저 큰일 났어요. 가게 심부름 갔다 오니까 어머님 그새 나가셨어요.
6: 아,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니 여긴 아직 안 오셨어요.
7: 어머님 오시면 동석 씨 나하고 어머님께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6: 아,

0: 시방 네가 가야금이라고 뚫고 앉아 있는겨? 난 너 가르친 일 없다.
1: 선생님,
2: 어,
1: 선생님 보지 마세요.
0: 선생님 뭐 사람 뭐하는 거야? 선생님도 해야 돼. 지랄이
1: 선생님.
0: 어머니, 가야금 주로 손이 나대더니 그걸 가야금이라고.
2: 어머니 안 돼요.
0: 년들 같은 어머니. 신명 살아야 기도가 사는 것이여.
1: 선생님.
0: 뭐여? 제자로서의 충정과 의무감 땜시 복죄를 한다고. 시상이나 내 선전도 하려면 내가 독죄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쉬어야 될 것 아니여. 왜 네가 하냐? 네가 혀? 네가 석이범 구경이라도 쉬었단 말이여? 눈 가리고 아웅 이제. 이? 내 이름 석자 뒤에 숨으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아? 개수장아! 나 눈 안 재고 집으로 다 필요 없는 게 너 거기다 무덤이나 파둬라. 아? 알았냐 이 년아.
2: 어머니!
0: 이 년아 하여금 못 튀길 년이야. 하여금 가짜도 뭐? 이리 잊어버려.
3: 제가 어머님보다 가야금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연주 생활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어요. 손이 굳으셨어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앞장서서 어머님 생전에 서기복류를 악보로 정리하고 연주를 하지 않는 1500년 가야금 지능은 보존이 어려워요. 현실을 바로 보세요. 제대로 연주할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님과 저 중에 누가 진짜 서기복류를 제대로 연주하는지를 가려줄 겁니다.
0: 저 안 돼요. 선생님 잡으세요. 좀 말아주세요.
4: 시작해요. 들어가 보세요. 저 선생님 오시면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염려 마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털을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땡이야!

0: 남아. 당연한 못 이긴다.
1: 아, 그 돈땡기라.
0: 이기려라.
2: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복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조금만 더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총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4: 자영 업!
1: 사업 데이터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봄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아,
1: 안녕하십니까?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0: 네.
1: 스핀오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0: 네.
1: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0: 네.
1: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0: 네.
1: 그러지 못했지
0: 제가
1: 않습니까?
0: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1: 들고요.
0: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조금 더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1: 갑자기 뭔가
0: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가 학생과 뭔가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그냥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0: 왜냐면
1: 있습니다.
0: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0: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아, 네.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네.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네.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했었고,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네.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네.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1: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1: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0: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1: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0: 그러니 오늘 백발한심 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포목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전치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무정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1: 다 좋지.
0: 어하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1: 그러지.
0: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

깔아놓고 폭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뿐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이거. 주시려고 이 장미 한 소,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0: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1: 네.
0: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0: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1: 네.
0: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0: 네.
1: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1: 네.
0: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1: 네.
0: 예전에는 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1: 네.
0: 뭐 이렇게
1: 미쳤어.
0: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뭔가를 할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1: 네.
0: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1: 네.
0: 전통 음악을 경기미화를 뒤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1: 네.
0: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를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1: 네.
0: 맡는 그 역할을 하는
1: 네.
0: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1: 네.
0: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1: 네.
0: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0: 네,
1: 사실 또
0: 맞아요.
1: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1: 네.
0: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표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뭐
1: 이게 또.
0: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의 순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0: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엄청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네, 저희 어머니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0: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네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뭐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1: 맞아.
0: 장르 안에서
1: 맞아.
0: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아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네, 맞아,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 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0: 네.
1: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0: 네.
1: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0: 네.
1: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0: 네.
1: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0: 그 중요해요.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0: 네.
1: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0: 네.
1: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신나는 음악 사사보 히스풍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비트박스와 우리 가락이 어우러지는 아주 흥겨운 곡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신나는 국악, 흥나는 국악으로 우리 음악 여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들려드릴 음악은 아주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두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선시대 지식층이 즐겼다는 정가 중에서 가사황계사를 색소폰과 기타로 연주한 곡이 준비가 돼 있고요. 계속 이어서 브라스밴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판소리 수군가를 모티브로 한 난감한 애를 연주한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네, 정말 난감했을 별주부의 심정이 아주 잘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흥부자들, 이 커먼그라운드와 김난희가 함께한 무대 감상하셨고요. 자, 그럼 이 흥을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이번엔 우리 음악에 빠져서 우리 장단을 치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날이 새도록 즐기고 싶은 음악, 이 고래아의 날이 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어서 이름만 들어도 절로 흥이 나는 분들입니다. 악단 광칠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단 광칠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섞은 아주 강렬하고 유쾌한 사운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음악과 함께 한바탕 놀아보자는 노자노자를 준비했습니다.

0: 정하시오.
1: 이루지 말고 어여쁜 인생을 노래하자. 눈빛이

0: 하자 하자 하자 모자 세월의 말 한잔 마셔보자 우리 마자 내가 하는다 이거더라 내가 혼자 자유롭게 망가치 해보자
1: 마셔

자, 신나는 국악, 흥나는 국악과 함께 우리 음악 여행을 하고 있는 국악 콘서트 판. 이번엔 타악기의 매력을 좀 느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악기 운라의 맑은 음색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이면서도 신비한 느낌의 음악 잠 감상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양금을 비롯한 우리 타악기와 베이스 기타가 함께하는 청춘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곡입니다. 런 렌 런 감상하시죠.

우리 악기 가야금은 12줄 현악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전통의 12줄 현악기가 아니라 25현으로 개량된 가야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 25현 가야금에 맞는 새로운 창작 국악음악들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야금 병창은 이 노래와 민요가 가야금과 함께 연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 25현 가야금을 사용하면 뭔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음악을 두 곡 준비했습니다. 주보라의 에너지 그리고 정민아의 고래의 공포증 감상하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신나고 흥나는 그런 우리 음악 여행을 함께 해봤습니다. 흥은 우리 민족에게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 민족을 흥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신나는 일이 생길 때면 또 흥을 더 돋궈서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의 흥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음악 역시 아주 신나는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장구와 북, 그리고 다양한 타악기로 흥과 신명을 풀어내는 음악, 흥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쉐이킹 코리아!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할
4: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5: 가면 자진몰이 자정 라다다.
2: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어떻게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무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2: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끼시랴, 돌리랴, 스텝 밟으랴.
0: 대단합니다, 정말.
2: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0: 아, 재밌죠.
2: 이 스텝 밟는 게
0: 끼가 있어. 잘해요.
2: 자, 아, 재밌네요 이게.
0: 잘해, 잘해.
2: 찌르고
0: 역시.
2: 아, 재밌겠습니다.
0: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Shake it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ke it!
3: 코리아!
0: Shake it!
3: 코리아!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0: 잘한다.
1: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3: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 버리는데.
4: 인사.
1: 자.
5: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반갑습니다.
4: 그러면 번화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번화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2: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6: 아, 너무 잘하시네요.
4: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자, 하나,

0: 비주얼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1: 아!
0: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2: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3: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2: 원래 판소리
4: 즐거운
2: 좀
4: 시간.
2: 하시지 않나요?
4: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2: 취미요?
4: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3: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얼씨구,
5: 으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2: 잘한다, 얼씨구다.
5: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나, 절씨구.
2: 아, 잘하네.
1: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신데요?
2: 취미 한 20년 했네.
4: 네, 네, 맞습니다.
3: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점프를
1: 이렇게
2: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3: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씨의 자반 뒤집기인 것 같아요. 네. 아,
1: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3: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할 때 성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1: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3: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느닷 팀에게 바라는 점은 주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1: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2: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3: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4: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6: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앵맥이 타령입니다. 앵맥이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앵맥이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8: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7: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 나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액메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식구!
2: 허루 애기야 허루.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JKID 코리아 화이팅!
4: JKID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JKID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4: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춤을.
1: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신만의 뚜렷한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만이 추구하는 저만의 길은 없어요. 매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0: 장천에서 내리던 바람.

0: 대학에 와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경기민요를. 그러니까 노래를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내가 이 노래를 탁 잘해가지고 내가 그래야 되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노래보다 뭔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꾼.
1: 장죽에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서태를 한량으로 종로 한 마루로 오락가락거니다가 아니가
0: 우리 이야기 우리를 달래주고 그냥 뭐 서민들을 달래주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아보자 복을 주고 다 같이 힘을 내서 또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옛날 재담을 찾아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1: 동이라 대한민국 강원도라 속초시오 청호동이라 대동아래 아바이 마을 지점이오.

0: 저희가 가진 무기가 민요니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민요 안에서 또 최대한 놀아보자, 끝까지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작해서
1: 어려서는 저를 몰라 부모 남기 꺾어지며 공든 탑이
2: 저는 말 주변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숫기도 없고 근데 그냥 무대에서는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죠. 탈을 쓰고 신승태가 약간 신승태의 탈을 쓰고

0: 어느 나라나 이게 설화는 다 있잖아요. 근데 설화의 이야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뭐 드라마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딱 뽑아서 저희가 대본을 새로 만들었고요.
1: 자료가 하나도 없어. 장구가 있어.

저희가 만든 그 안데르센 동화에서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할 건데요. 저는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0: 네.
1: 옛날 판소리를 현대식으로 봐서 좋았어요.
2: 그냥 화목을 주제로 한 판소리 그리고 또 좀 친근하더라고요. 그게 느낌이.
3: 임청둘꽃이
4: 그냥 뭔가 무대에서 제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찾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제가.
5: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놀이나 대관짓 관행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거리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피노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0: 네.
1: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1: 네.
0: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네.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0: 네.
1: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0: 네.
1: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0: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기네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 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0: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1: 맞습니다.
0: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0: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아, 네.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네.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네.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했었고,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0: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네.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네.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0: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0: 건강하십시오.
1: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1: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0: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곧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퇴고 보면 월백 1,700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헛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3: 다 좋지.
2: 어화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 저는 흙이로 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

하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맞아요.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멋있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1: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

0: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연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네.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맡는 그 역할을 네.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네, 진짜 네, 필요하죠.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힘은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엄청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늠의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추인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1: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1: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 달라도
1: 맞아,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맞아. 장르 안에서 맞아, 맞아.

0: 세라.
1: 지지 않을 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네. 우리 경기 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그 공연은 이제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1: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 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경기 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1: 맞아요.
0: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맞아요.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그게 정말 중요해요.
1: 익어가는 과정. 네.
0: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1: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0: 그치.
1: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공원에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백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살았으니까.
1: 살았네 그래도.
2: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2: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2: 나 또.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 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 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 한 시간에 모든 걸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 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자 좌우로 하나 둘 다섯 여섯
0: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 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률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 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한 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 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2: 자,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 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3: 최지원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지원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네.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안에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열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4: 그건 미국 청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4: 미국 청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이렇게 같이? 야.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응. 힘 조금 더 줘서. 응.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일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변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0: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1: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 여기 앞에 올려놔주시면
1: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세향국악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의 진행을 맡은 이안입니다. 큰 시련, 어려운 역경을 앓고 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밝고 환한 빛, 이 진주 같은 미소와 여유가 있지요. 코로나19 긴 팬데믹 상황에서도 봄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따스한 온기를 안고 와주신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의 박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47인의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세향을 이끌고 있는 박승희 지휘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창작악단에서 수석단원을 지내시고요. 전남 도립국악단 예술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요,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예술감독이자 대한민국 국악지휘자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명확한 곡 분석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품격 있는 지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단원들의 기량을 한껏 끌어올리는 멋진 지휘를 오늘 해주실 겁니다. 자, 세향이 어떤 음악 이야기를 준비했을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곡은 세향의 꿈, 비전, 목표를 담은 음악으로 첫 문을 열겠습니다. 만주벌판을 넘어서 동아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인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을 담은 곡, 고구려의 혼입니다. 장단을 다채롭게 변형해서 세양만의 역동적인 기운을 담아서 편곡했습니다. 고구려의 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무대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세향의 꿈은 고구려인들의 강맹함을 본받아서 K컬처의 주역이 되어 대중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인품이 좋으면 그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고 하죠. 그것처럼 세향 또한 음악이 만리, 천리 그 이상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향의 연결고 이자 끈일 텐데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곡들을 선곡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음악으로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지는 세향의 음악. 천년아 그리고 아리랑 랩소디 여러분의 큰 박수로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

천년왕에 이어서 아리랑 랩소디 전해드렸습니다. 예술과 자연은 즐기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닌 풍류를 아는, 풍류를 즐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향은 음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모토로 음악 봉사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자연과 내가 물화일체 되는 기쁨을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그 취지에 꼭 맞는 곡이 있습니다. 거문고 협주곡 강상 6월입니다. 세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영주 선생님의 협연으로 거문고가 추상하는 풍류의 세계에 푹 빠져보실래요? 준비되셨습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검은 구악기가 이렇게 멋있었나? 하고 새롭게 보셨을 텐데요. 이영주 협연자가 술대로 공명통을 내려칠 때마다 아, 좀 무뎌진 저의 감각세포가 그 봄의 새싹이 움트듯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강상 6월 들려드렸습니다. 새향의 얼굴, 이 면면, 새향의 꼴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노래로 여러분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초롱과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했는데요. 아, 그 중에서도 뭐 동요, 민요, 뭐 가곡, 가요 창법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바르고 맑고 깨끗한 그런 음성으로 이 노래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가의 하윤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가사에 귀 기울여 들으면 아, 새향이 추구하는

는 그런 얼굴이 이런 모습이구나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새 향의 바람대로 예약당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 곳곳에 고아한 향기가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 금강초롱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가사에 또 세양 단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노래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그죠? 노래만 한 게 없죠. 세양 단원들의 얼굴에,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도 맑은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단법인 세양 국악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웅 이사장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에게. 바로 끈기와 꾸준함입니다. 저는 그걸 깡이라고 표현합니다. 깡. 세상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음악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게요. 그럴 때마다 버티게 하는 담대한 용기와 힘이 그 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깡이 없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기죠.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를 때까지 호흡을 꾸준하게 내야지만 그 악기 소리가 연주가 가능하거든요. 세향의 깡과 끈기를 보여주는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계량악기죠. 장세납 연주자 이영훈 선생님과의 협연인데요. 넬라 판타지아에 이어서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곡 장세납 협주곡 열풍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넬라 판타지아처럼 끈기 있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열풍처럼 강렬한 바람을 음악계에 일으키고자 하는 세향의 의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계속 이어가야겠죠. 네, 세향 단원들의 내재된 아름다움, 그 끼를 발현하는 곡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노은아 선생님과 협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노은아 선생님은 올해 4월에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하게 됩니다. 자, 준비한 곡은 해금 협주곡 추상입니다. 해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들을 담은 곡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기량과 가능성, 그 아름다움의 끝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은아 선생님과의 협연,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재단법인 세향 국악 오케스트라의 시작을 축하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향은 큰 꿈을 안고 넓은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나아갈 텐데요. 같이 노를 저어야죠. 허기야 디어차 허야 디야 허기여차 이 뱃노래 함께 노를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권해이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릉나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넓은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호는지 허허 이거

0: 눈물.
1: 차소에게 집 주는 놈이 진놈이라 허유.
2: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내륙은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해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0: 장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땅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꾸녕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적에 그 주근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바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얼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 비가 올라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성한 가문 군이 막 모여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굽이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1: 소왕님을 굽이굽이 99굽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관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에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굿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 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 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거 싫어요?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최수연이는 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발성이라든 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1: 호영문화각사는 갑도가급을 마련할 즉 왕십리 정유유 동구 말리는 백호로 따라들 거자
2: 이 잡가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긴 호흡을 필요로도 하고요. 다양한 목을 그 안에 다 구사를 해야 합니다.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정말요?
1: 9시에 왔거든.
2: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 먹고 해야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이수받는 그 제자들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많아요.

0: 네가 한 거.
1: 아, 그거.
0: 그 붕어 깔때기.
1: 네. 그... 이 오줌 친다.
0: 깔때,
1: 찻쌍.
0: 아,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냥 가야 되는.

0: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1: 애들 벌써 왔네.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아이고.
1: 진짜 나 실도 안 갔는데.
3: 나 첫째
1: 건데. 11시간 오래 늦었어요.
4: 최수연 씨도 10년 전에 이제 그 나비란 팀을 같이 활동할 때 맏언니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잘 했었어요.

0: 기존에 좀 안 쓰던 그런 뮤지션들이 같이 하면서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신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2: 이렇게 어서 펴서 그렇게 앉자고 이렇게 앉아

우리 그 잡가 지금 이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자칫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기 소리에 최적화된 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본인 어떤 공연에서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후천적인 많은 그 전승 보존을 해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까지도 겸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오늘 장단 두 곡을 쳐요.
1: 최수아 선생님 거를요?
0: 네.
2: 네, 제가 제일 정신없는 날인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12작가 완창 앨범을 내면서 그 기념으로 오늘 완창 발표회를 하는 날입니다. 2017년에 첫 발표 완창을 올리고 지금 딱 5년 만인데 근데 지금 와서 또 하려니까 그럼 더 좋아졌어야 됐는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소리를 하면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배우고 듣고 또 이번에는 12접과 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수현 씨는 그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0: 있습니까?
1: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영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삽,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조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0: 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연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1: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2: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3: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0: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4: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예인,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성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한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대성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살짝.
0: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5: 장녀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장녀 집 안에 있던 장녀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지 보고 왜 이렇게 헌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0: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5: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모아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0: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0: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1: 누구야?
2: 꼭두.
1: 꼭두? 꼭두각시?
2: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1: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현 속에서 숨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2: 내가 원에서 이쪽은 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1: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2: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1: 두렵긴.
0: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3: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 여기 들어보세요.
4: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잖아.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훨훨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0: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어.
0: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4: 안동상여는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0: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녀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녀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녀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녀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녀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꾸어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1: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0: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래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 미련은 능달 귀신이 되지.
1: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2: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3: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0: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영이야.
2: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죠.
3: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0: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3: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0: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3: 저승이라.
0: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3: 그래. 두렵다.
2: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가끔 그런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0: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1: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0: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0: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1: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0: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1: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0: 불이 꺼지고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2: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일이고.
0: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2: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설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계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6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0: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2: 땅을 다 파서 이제 하관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이 길은 언제나 예측 불허.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해요. 험난한 길이 될 거니까요.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3: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건.
1: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0: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0: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1: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서 난 뒤에
2: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제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혼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순히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방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4: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6: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주겠지.
7: 아주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4: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7: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렇게 높은 축대가 있어요.

0: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이요, 세 달이 달라고 하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개를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1: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0: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그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그리다가 좀 삐딱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1: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2: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좀 떨어져서 약간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1: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3: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4: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문 넣을 예정이거든요.
3: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0: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1: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5: 우리 다시대기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대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6: 그러네.
5: 이 중이 어떤 중인 거 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과부 냄새랑 냄새를 다 맡고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대기 한번 시작해 봐.

0: 기레기 한 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예외였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선 봐야 돼.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같이 있는 바보가 형.

0: 자신에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 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뭐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 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1: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0: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 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 때 왕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왕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했는지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론 주변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향해 분노나 시샘을 쏟아내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나를 향하게 돼 나 자신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을 다루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와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나의 기준에 맞춰 불평을 늘어놓기보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퍼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은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 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시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좋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봅니다.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힌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앉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유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회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혈액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스타코나산화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넷, 다섯. 자, 무릎을 접고 손을 바닥에 놓으면서 다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1: 상체를 숙여주고
0: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모아오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복부 기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처음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에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의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2: 예. 아주 고정적이에요.

0: 같아. 들어가 그래.
1: 3개월 후에 오세요.
0: 팅글팅글해졌네. 가발이 하나 했는지.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잘 됐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오늘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덩굴 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 무늬라는 거는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 문양을 나전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 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그렇죠. 본래 중심에다 맞춰 놓고.
1: 예.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갑니다.
1: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2: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하나님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 짓고 대관 앞에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CD와 다른 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은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하나는
1: 표시드릴게요.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님.
4: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어떤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그러니까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0: 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라 대관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짓누름은 늘 현실을 위협하며 다시금 불안한 과거로 흘러가기에 그 과거 추억 삼아 힘겹게 어둠을 밝히는 촛불 하나 모진 바람 앞에 힘겨운 춤사위 이어가는구나. 조그만 한민들레 훨씬 바람 뛰어 날리듯 어느새 곁에 다가와 서풍이 내려앉은 피단결 고운 모습으로

0: 네?
1: 구명조끼야!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